정해져 있다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 있는가니까요. 지금 뭔가 답답하고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마음이 서 있다면 언젠가는 걷게 됩니다. 서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이에요. 오늘 폭염 속에 가을이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일곱

네, 김병진의 괜찮아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7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수 FM 92.3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뿜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추 이제 가을이 절기상으로는 시작이 되는 거죠. 뭔 가을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앞서 나눴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미 방향이 정해졌다라는 것들, 가을로 가는 방향이 정해졌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방향이 서 있다면 준비가 시작됐다라는 뜻이고, 준비가 시작됐다면 조만간 시작이 될 거라는 뜻이니까. 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결과가 뭐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아무 일도 내 삶에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서 있다면, 또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면, 지금의 이 상황

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언젠가는 걷게 된다라는 것, 언젠가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실망치 마시고 기대로 오늘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품품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 달려가는 품품 라디오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방송 참여까지 가능하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립니다. 어떤 분들께요?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송을 해드립니다. 어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 붙들면서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지금부터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휴가들 이제 다 복귀하셨나요? 예, 아직인가? 오늘까지인가요? 꽉 채우나요, 이번 주는? 네. 미션, 우리 저기 출첵 미션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늘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우리 이번 주가 180명 목표인데, 어떻게 한번 쓱 한번 달려봐요?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음이 서 계신가요, 지금? 예. 아무도 답장 안 해주는데, 지금.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 서 있다면, 출석 체크 미션,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더욱더 뜨거운 출석 체크의 열기,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뭐.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0명 목표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예, 금요일이니까. 자, 180명 시원하게 성공하고 하창수 하지마. 하지 말래. 하지 말라고. 예. 아니야. 남자답게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출첵 미션 180개의 출석 체크 문자가 도착을 할 시 오늘 뭐 휴가고 하니까 오늘 뭐 넉넉하게 10분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께 오늘 조금 파이팅 넣었다. 예, 10분께 성공 못할 줄 알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빌 공약 아닙니다. 예, 헛된 공약 아니고 자 기대하면 180개의 출석 체크 문자가 도착을 할 것인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이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함께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휴가 기간인 분들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지금부터 시작해봅니다.

자, 요거는 뭐 초반 1분 정도 보면 이제 느낌 대세가 오거든요. 자, 어서어서 달려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출체 미션 함께합니다. 김병혜, 이병미, 전병희, 강수덕 0408, 5378.

현재 황현주, 이병우 출석 체크 미션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듣지만 마시고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출첵 미션 한표 보태세요.

승기 씨는 우리 아내분에게 예 여보 샵 0981번으로 문자 한 통 넣어줘. 아, 눈물겹다. 아, 근데 아직 일이 안 사라졌네요. 예. 아니 안 봤다라는 거지.

미션 한 분 한 분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얼른 얼른 남기시기 바라겠어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샘솟아요.

자,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는데요. 이제 두 번째 찬양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요 찬양까지입니다. 출석 체크 미션. 자, 남은 시간은 3분. 자, 3분 안에 과연 우리의 목표 180개의 뿜뿜 출석 체크 문자는 도착할 수 있을 것인지. 아직 조금 멀었어요. 더 분발하셔야 돼. Let's 분발.

1-4-3-5-5-7-7-8-1-6. 엄마가 또 문자 보내래요. 고마워요. 이제 남은 시간에 1분 10초.

행군 나팔 소리로 자네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8월 7일 금요일 아침 프라이데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 시간, 예, 9시 18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그 휴가 기간, 본격적인 또 휴가철을 맞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산으로, 바다로, 들로 이렇게 떠나신 이 기간에도 뿜뿜 라디오 도전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예, 출석 체크 미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들 막 휴가 중이셔가지고 평소보다 약간 문자가 약간은 정체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이 휴가 기간 중에도, 예, 우리 뿜뿜 라디오 함께하고 계셔주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대단히 이 DJ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고개 숙여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일어날 때 좀 기합이 필요해요. 예, 그냥은 못 일어나겠어. 뭔가라도 기합을 넣어야지. 자,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문자 과연 180개, 이번 주에 목표거든요. 180개는 도착했을 것인지, 성공이 됐을 것인지, 퀴즈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가운데에 이제 그 결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예, 축하 사절단의 무대가 있겠습니다. 아, 야, 축하사절단도 있어요. 예. 미션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냥 도전을, 우리의 어떤 그 이벤트를 축하하기 위한 축하사절단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무대를 함께 만나보고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 여러분들 막 뿜뿜 두 글자 막 보내고, 예? 이거 막 그러시면 돼요. 된다고, 예. 아, 나 못 보냈는데 빨리 보내세요. 자, 여러분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너희는 할 수 있다. 180개 할 수 있다. 시간 끄는 거 아니에요. 진짜 축하사절단이에요, 지금.

자, 결과 듣고 싶어서 찬양 신나게 들으면서 차에서 못 내리고 있다는 7476님. 자, 결과 잠시 후에 공개가 됩니다. 자, 우리 신민철이 형님 실패구나. 형님, 여기서 이러시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민철이 형님이 지금 옆에 계신 분한테 또 옆구리 쿡쿡 찔러야지. 그 문자 보낼 시간에 빨리 쿡쿡 찌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축하 사절단의 무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궁금해하셨던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이곳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 뿜뿜 라디오 이제 그 출석 체크 미션 결과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몇 분을 끄시는 거예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예, 끌다니요. 예, 뭘 끌어. 끌지 않습니다. 담백하게 결과만 다 공개할 뿐입니다. 자, 이제 결과를 공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끈 결과는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예, 삼가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안 끌었어. 예. 자, 이제 결과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바로 아, 나 너무 떨린다 진짜. 예, 이 휴가 기간에 사실은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떠난 이 마당에 무모한 도전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뿜뿜 라디오 용감하게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고 함께 달려봤는데요. 그 결과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첫째 주 뿜뿜 라디오 출석 체크 미션 180명 그 결과는요 188개로 성공! Congratulations! 고맙습니다! And celebration!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아 이거 너무 아 저게 이게 약간은 좀 우리가 웃자고 지금 하는 건데. 아 나 DJ가 지금 약간 지금 진짜 진심으로 지금 목이 메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야, 이렇게 뜨거운 성원 보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슨 뭐 연말 대상 탄 것 같아요. 아 너무 아 그거보다도 더 큰 기쁨이에요 진짜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 휴가 기간에 이렇게 다들 누워 계신데 나만 앉아 있고 다 여러분들 누워 계실 텐데. 야, 그 와중에도 우리 품품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너무나 수많은 분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2886님 PD님 축하드립니다. 거제에서 지내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노기노기 애노기도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장병영씨 너무 기뻐서 눈물이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죠. 약간 이게 약간 그 마음의 울림이 있네. 세상에 이게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뿜뿜 두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 또 기대하는 마음들이 쫙 모여드는데 여러분 왜 나 울려? 너무 감사드리고 예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의 미션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180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 뿜뿜 라디오. 예, 다음 주 이제 휴가 기간인데도 180을 그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더 큰 목표로 함께 달려갑니다. 다음 주는 뭐 200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한 주 금요일 정도에는 한 250까지 치고 올라가야지. 그지? 치고 올라가야지. 네, 여러분들과 함께 뿜뿜 라디오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죠. 10분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너스톤스가 촬영합니다. 씽! 죽게 노래해.

당신의 신청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뿜뿜 은혜의 콜센터. 자, 뿜뿜 라디오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여름 특집 코너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들려드리는, 아니 불러드리는 코너. 자, 여러분들이 DJ 건희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싶으신 그 찬양 지금 바로 샵 0981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성껏 불러드릴게요. 자, 해가 갈수록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예, 그랬으면 좋겠는, 예, 그런 코너, 뿜뿜 은혜의 콜센터. 오늘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DJ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싶으신 그 찬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소절씩이라도 들려드립니다. 오늘 완곡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찬양을 한 소절 짧게라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최선을 다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지난번에도, 지난 회차에서도 우리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요거를 저희가 한번 불렀더랬어요. 90년대 갬성으로 함께 불러봤는데 뭐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어머 세상에 90년대 돌아간 것 같다는 사로 00년대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DJ가 손을 모으고 이렇게 또 찬양하는 모습, 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좀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꼭꼭 숨겨둡니다. 집중이 안 돼요. 예,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나요? 그거 오늘 또 저기 축하할 일이 있네요. 지니지니 박영진이 오늘 생일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겠고, 생일 축하 노래 또 띄워드려야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축 노래도 불러드리고 있고요. 디제이는 가수가 아니잖아요. 예, 그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그냥 음악을 좋아해서 우리끼리 또래끼리 가족끼리 코끼리 대끼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낮엔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 신청해 주셨네요. 낮엔 해처럼 밤엔 해처럼이라고 정확하게는 보내주셨는데 예 뭔 말인지는 다 알아들었으니까 예 요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이건 뭐 되게 많이 불렀었던 그런 찬양인데 자 가사가 어디 있나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너무 높나요? 예. 욕심도 없이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도 너무 작고 해가지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찬양 있나요? 우리 주의

또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아, 요거는 그 지난 연말이었나요? 영화로 인하여서 신의 악단 영화 때문에 더 막 한 번 더 뜨거웠었던

네. 광야, 광야를 지나며였습니다. 소리엘의 전부? 이건 뭐죠? 제가 또 소리엘 형님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소리엘의 전부는 뭔가요? 모르겠고요. 출입금을 안고 이런 날이라 선한 구 이런 날이라. 아니, 갑자기 하니까 가사가 다 생각이 안 나네. 예. 하나님의 부르심 어때요?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혜 실수가 없네. 그거 맞나요? 그거 맞죠?

네. 해찬양 맞죠? 예. 길을 만드시는 분. 아, 길을 만드시는 분은 예, 어렵습니다. 나의 하나님. 예. 그 영어가 있어가지고, 예, 영어가 조금 공부가 지금 안 됐어요. 예습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아,

오늘 약간 조금 그 목소리가 좀 거칠어요. 예. 약간 지금, 선풍기를 틀고 자서 그런가? 예. 조금 허스키 보이스가 조금 있습니다. 예.

실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촬영도 나오고 있고요. 네. 내가 만약 나비라면? 아, 요거 그 어린이 찬양 아닌가요? 네. 내가 만약 나비라면. 그죠? 그거 맞죠? 예. 가사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있네. 가사 있네.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난 날개 치며 주차냥 또

하면 꼬리를 치며 기쁨으로 찬양 날 만드신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 아우야, 이찬양이었고요. 자, 오늘 금요일이라서 더 힘내시는 우리 PD님 고맙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들 쭉쭉 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뭐 예, 많은 곡들이 지금 들어왔는데 못 불러드린 곡은 다음 회차에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S1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 곡을 신청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그때 많이 신청한 것들 또 위주로 또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 찬양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아까도 불렀었지만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충만, 아, 이 찬양. 근데 이게

이런 우연이 있나? 저희 오늘 직원 채플 시간에도 이 충만 찬양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이 충만 찬양에 뭔가가 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오늘 충만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을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랄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충만 찬양 함께 합니다. 자, 아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나 봅니다. 자, 오늘의 신청 찬양이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충만 우리가 함께 만나봤습니다. 아, 이병욱 씨 스튜디오 바깥 풍경이 매우 궁금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스튜디오 밖은 모르겠고요. 스튜디오 내부는 충만합니다. 예.

자, 찬미워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10시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창원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창원 온천교회 강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신분 제도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사회 계급마다 할 수 있는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바울이 선교하던 그 당시 사역 당시에도 로마에서는 이 신분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직접 몸을 움직여 일하는 노동자 계층, 낮은 계층이 있다고 하면 머리를 쓰고 결정하는 높은 계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도 바울은 지도자이긴 했지만 당시 일반적인 높은 계층의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건강도 좋지 못했고 말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바울은 직접 몸을 움직여 일을 하는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울이 조금은 모순적이고 조금은 하찮아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일반적 사회와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가 바른 복음으로 돌아서서 서로 희생하고 용납하고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말하며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노동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일과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권위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이 자만하지 말고 서로를 용납하고 높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4장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라고 말씀합니다. 손으로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낮추어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체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높여주며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서로를 위해주고 존중하고 그렇게 본받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받는 자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모방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의 모방자, 예수의 모방자로 오늘 사도 바울이 섰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서로에게 존대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0: 기쁜 소식. 지금까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055-299-3368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집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회 VIP는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 day is miracle. Every 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 day is miracle.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소서.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주님의 선한 일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새학기를 준비하며 진행되는 수련회와 집회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진로, 중독 문제 등 삶의 과제들이 풀어지고 치유되게 하소서. 영성과 덕성과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배우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소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가 교회 이탈로 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신앙의 골든타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일평균 10명을 넘어서고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 목적, 중독 비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이 되어 깊은 절망과 중독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들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빛의 사자 드디어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7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2부도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M 98.1MHz 센서,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문자 참여는 샵0981번이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면서, 8월의 첫 금요일이에요. 입추의 금요일. 가을이야, 가을. 예, 가을. 예, 말이 안 되지만 가을이야. 예, 가을에 선선한 가을을 또 기대하면서 이 후라이데이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재미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 함께 하시면서 2부도 여러분들의 입장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Fear Worship이 찬양하네요. Slow on my.

여러분들의 입장 기다립니다. 어서오서들 오세요. 정소형 최기환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장뿅영님 반갑습니다. 찾아 떠난다. 네, 뿅욱이 뿅욱이 김뿅욱이로 이 뿅욱이는 어디 있어요? 아, 이 뿅욱이 먼저 들어왔네. 고맙습니다. 너도 내 눈에는 자, 혜성같이 등장한 그녀 정혜성.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자, 잠시 바빴다는 우리 1819님 어떻게 지금은 조금 어떻게 안녕하세요?

Free 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 참여하신다고요? 아, 그동안 설치를 하고 글을 적는 거 찾았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오늘 드디어 처음 어플리케이션으로 입장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라피아 월십의 슬로움 전에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8월 7일 프라이데이에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시간 10시 12분이고요. 자, 앞서서 찬양할 때에 스튜디오에 계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예 손님들이 오셨어요. 예, 그것도 손님들이 몇 명이야 지금 하나 둘 셋. 아, 10명이 지금 함께 10명이 함께 하고 계신데 이분들 어떤 분들인지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미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남의 미래, 창원의 미래, 아니 열방의 미래. LH 행복꿈터 현동지역 아동센터 친구들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야, 예, 예. DJ 아저씨의, 다소 좀 격앙된 어떤 그 소개와는 별개로,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얼어 계시네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준비됐어요, 여러분들?
1: 네.
0: 함성 할 수 있어요?
1: 네.
0: 얼굴이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H 행복꿈터 현동 지역 아동센터 소리 질러. 아, 잘 오셨습니다. 예,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아 우리 친구들이 오늘 8명의 친구들 무려 8명의 친구들과 우리 인솔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두 분께서 함께 주셨는데 또 이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격하게 맞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직업체험을 하러 저희 극동방송에 와주셨어요. 다시 한번 예,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예, 보내드리죠. 아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대표해서 어린이들을 대표해서 네 분의 친구가 지금 마이크 앞에 또 앉아있거든요.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줄까요? 우리 주한이부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름 얘기하시면 돼요.
2: 안녕하세요, 강주환입니다.
0: 아, 주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다음에 우리 보영이.
3: 안녕하세요, 강보영입니다.
0: 아이고, 보영, 고맙습니다. 자, 다음 우리 유빈이 어디 있나요, 유빈이?
4: 안녕하세요, 심유빈입니다.
0: 아이,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민찬이 인사 남겨주세요.
5: 안녕하세요, 강민찬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방송사에 오셨는데 어때 좀 느낌이 어때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2: 재밌어요.
0: 재밌어요?
2: 네.
0: 뭐가 재밌어요?
2: 방송하는 거예요.
0: 방송하는 아저씨 방송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2: 네.
0: 혼자 막 신난 것 같아요?
2: 네.
0: 그죠? 예. 네. 네. 아까 막 찬양하는데 실로암 찬양하는데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의아한 표정으로 예 쳐다보더래. 혼자 잘 노네라는 표정으로. 근데 평소에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평소에는 아저씨가 혼자예요. 네, 예, 다소 지금 공허해지는데 자 그렇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우리 보영이는 어때요? 어땠습니까?
6: 묘해요.
0: 묘해요?
6: 예.
0: 표현이 묘한데 자 어떤 예. 느낌, 어떤 미묘함이죠? 예,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6: 뭔가 되게 라디오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살짝 좋기도 하면서 싫기도 한.
0: 좋기도 하면서 싫기도 한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 예. 그냥 이제대로 쭉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가져보면서 자 우리 유빈이는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때요?
7: 신기해요.
0: 신기해요? 뭐가 제일 신기해요?
7: 여기 온 거 자체도 신기한데 되게 처음 보는 게 많아서 신기해요.
0: 그죠? 마이크는 어떻게 마이크 앞에서 뭐 얘기해 본 적 있어요?
7: 별로 없어요.
0: 별로 없죠. 예, 오늘 마이크가 꽤 잘 어울리는 우리 유빈이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민찬이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찬이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8: 신나요.
0: 신나요?
8: 네.
0: 아, 어떤 게 제일 신납니까?
8: 그냥 그 다시 놀 생각이
0: 계속. 아, 놀 생각. 그래요. 원래 이렇게 방송이란 게 신나게 놀아재끼는 겁니다. 아시겠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뒤에 우리 가민이 그리고 은지, 민후, 가람이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예 보내볼까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함께 오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현미랑 우리 선현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근데 제가 너무 좀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게 아 우리 친구들이 그냥 오지 아니하시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뭘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응원 저기 이런 건 뭐라 그러죠? 예? 피켓? 응원 피켓을 예

0: 네, 아, 띄워주셨는데 함께라 더 좋은 우리 지금 크, 좋고요. 극동방송 건수 PD 포레버라고 아, 또 적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현동이들 직업체험 파이팅이라고도 만들어주셨네요. 자, 오늘 우리 그 직업체험을 이제 여름방학을 맞아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이 좀 몇 번째인가요? 우리 직업체험이? 선생님? 첫 번째? 저 첫 번째예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말씀하셔도 되고 수신호로 저한테 자꾸 주시는데 예, 저희가 지금 뭐 짜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로 오셨군요. 아, 너무 저희도 영광스럽네요. 예, 직업 체험 첫 번째. 자, 방송 쪽에 혹시 뭐 꿈을 가지고 있다, 관심 있다 하시는 친구 있나요? 예, 아무도 없고요. 예,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뭐 차차 알아가는 거죠, 그죠? 예, 처음부터 뭐 그럴 수 있나요? 차차 알아가는 거고. 자,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또 문자들이 많이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샵 0981번으로 또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부터 672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한이가 한번 소개해 줄까요?
1: 뿜뿜 우리 현동이들 방송 참여 파이팅.
0: 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672고 우리 선현인 것 같고요. 예.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황선현 선생님, 함선현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보영이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2: 현동이들 생방이야 제발 화팅.
0: 아, 생방이야 제발. 예, 저기 다른 말 하면 안 된다. 방송 사고 나면 안 된다. 이렇게 현미가 보내주셨습니다. 예, 현미가 보내주셨고, 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 아이들보다 더 긴장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계시는데, 자, 우리 스텝 여러분들 에어컨 좀 더 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이거는 민찬이가 소개를 해야겠다. 예. 예, 민찬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의 문자죠?
3: 저희 엄마요.
0: 아, 민찬이 어머니. 아이고. 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3: 떨지 말고 엄마가 듣지는 못하니까 응원할게, 잘하고 와.
0: 우리 민찬이의 어머니께서 예, 이렇게 또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야, 너무 감동적이네요. 자, 우리 또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반겨주고 있어요. 정수아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반가워요. 극한 직업 체험은 아니길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왜 이렇게 에어컨도 잘 나오고 좋은데 왜 극한이라고 했을까? 자, 정병숙씨, 오늘 진행 난이도 극상이 예상이 되네요. 친구들 너무 반가워요. 좋은 시간 보내고 가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 직업 체험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혹시 그, 꿈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까?
1: 네.
0: 아, 너무 좀 진부한 얘기긴 한데, 자, 우리 주환이 꿈이 뭡니까?
1: 유튜버요.
0: 유튜버요? 아, 혹시 뭐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뭐 저기 그게 있습니까? 소재가 있어요? 제가 PD잖아요. 아저씨가 PD잖아요.
1: 네.
0: 네,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떤 소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1: 게임 유튜버요.
0: 게임 유튜버?
1: 네.
0: 무슨 게임 좋아해요?
1: FPS요.
0: FPS? 네. FPS 중에서도
1: 라이벌이요.
0: 그렇군요. 예, 잘 모르는 게임이어서 죄송합니다. 예, 주환이 이제 게임하면서 그 멘트까지 하는 거 연습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1: 아니요.
0: 아, 한 번도 안 해봤구나. 그래요. 아직 멀었으니까 차차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1: 네.
0: 자, 또 꿈 있는 분이 있어요? 내 꿈 한번 소개하고 싶다. 뒤에 친구들도 괜찮아요. 우리 가람이. 자, 가람이 마이크 앞으로 와주세요. 예, 가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죠?
4: 제빵사요.
0: 제빵사. 빵 좋아하는, 짱, 빵 좋아해요?
4: 아니, 그렇게요?
0: 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 제빵사는 되고 싶다. 예. 제빵, 지금 뭐, 해본 적 있어요? 빵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4: 네, 학교에서.
0: 학교에서?
4: 네.
0: 어떤 빵을 제일 잘 만들어요?
4: 저요?
0: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빵.
4: 크림?
0: 크림빵?
4: 네.
0: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고로, 빵집의 실력은 크림빵에서 나옵니다. 예, 크림빵 아저씨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크림빵 한 번에 딱 베어물면 아, 요 집 잘하는구나. 요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가람이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다음 분. 내 꿈 꼭 얘기하고 싶다. 있으세요? 있어요?

0: 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고민 있는 사람 있어요? 보영이 지금 손 든 것 같은데.
1: 안 들어요.
0: 안 들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보영이 고민 없고요. 자, 유빈이는 뭐 고민 있어요 요즘에?
2: 아니요.
0: 없군요. 좋습니다. 민찬이는 아니요. 고민이 없군요. 대단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지가 지금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죠? 은지가 고민이 있네. 예, 고민을 만들고 있네요 제가. 예, 죄송합니다. 고민이 없으면 좋은 거죠. 예, 어린이들이 고민이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도 고민 없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저씨가 조금 어렵네요 오늘. 예, 굉장히 어렵고 아, 여러분들 더 즐거운 시간, 오래 기억에 남는 시간이 돼야 될 텐데. 자, 방송을 통해서 나 이 얘기는 꼭 한번 하고 싶다, 누군가의 뭐 누군가에게 띄우는 뭐 편지 뭐 이런 거 한번 띄워보고 싶다 하는 분 있어요? 누구요? 보영이? 아, 선현이? 아, 선현이가? 예, 우리 선현이, 예, 앞으로 나와보세요. 예. 우리 선현이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몇 학년 몇 반이죠?
3: 네, 3학년 7반입니다.
0: 예, 37살. 예, 우리 예, 우리 선현
3: 비밀이었기 때문에
0: 예, 우리 37살 함선현 선생님께서 네. 예, 지금 마이크를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언제가 제일 좀 보람되세요?
3: 아, 한 번씩 아이들이 툭 던지는 말 중에서 뭐 선생님이 엄마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거나.
0: 어머 세상에.
3: 네, 그런 예. 멘트들이 한 번씩 있어요. 예. 그러면은 심금을 딱 울
0: 그렇군요. 예, 지금 그 친구들 보셨나요?
3: 놀라운 표정인데 얘네들은 하지 않았나.
0: 아, 그렇군요. 예, 아, 궁금증이 풀렸네요. 아, 예. 네. 여러분들이 아니고 네. 다른 친구들이 아, 내 엄마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우리 함선현 선생님 지금 너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의자 좀 주세요. 네, 예. 네. 의자 좀 주시기 바라겠고. 자, 우리 그 직업 체험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아이들로 좀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뭐 바람이 있으십니까?
3: 결국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
0: 이로움을 끼칠 수 있는 친구.
3: 나눌 수 있는 친구들.
0: 진짜 멋진 친구네요. 예. 자, 우리 선생님의 바람대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 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빛과 소금의 어떤 그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함선현 선생님 제가 이거 뭐 처음에 그 대본이 없던 거였는데 네. 지금까지도 대본이 없던 거였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띄우는 음성 편지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음성.
0: 예, 원래 그 편지는 바로 앞에 두고 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함선현 선생님께서 벌써 약간 지금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 같은데 예, 자 우리 함선현 선생님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예 편지를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
3: 얘들아, 함께 있어줘서 고맙고 또 건강이 커졌으면 좋겠고. 친구들이랑 제발 싸우지 말고 우리 선생님 말씀도 또 잘 듣자 유빈아. 네, 우리 센터장님도 정말 고생 많으신데 네. 그리고 지금 같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 최명숙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 정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고 LH 행복금터 현동지역아동센터가 더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0: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3: 사랑해.
0: 야, 이게 또 여러분, 우리 선생님의 진심이에요. 이게 진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집니까?
4: 네. 네. 네.
0: 그래요. 예. 좀 멀리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혹시나 우리 선생님, 내가 이 편지를 받았더니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 나도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라는 표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친구 있어요?
5: 없어요.
0: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멋진 마무리네요. 예, 아름다운 마무리고 진솔한 마무리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LH 행복금터 현동지역아동센터 이외에도 우리 경남지역아동센터에 수많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멋진 아이들로 자라나길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가민이, 은지, 민우, 가람이, 주한이, 보영이, 유빈이, 민찬이, 그리고 함선현 선생님, 그리고 김현미 센터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저

스페셜로 함께 달려갑니다. 8월 7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33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문자들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고 있거든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이 박영진이 오늘 생일을 맞아가지고 제가 축하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피디님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를 보내주신 날이자 진짜 너무너무 무더운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힘써 낳아주신 날입니다. 어느새 25번째 맞는 생일인데요.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런 2026년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 평범하고도 특별한 하루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해주신 부모님께 이 모든 감사 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자 이병화 씨 또 별다물 물어봐 주셨어요. 별걸 다 물어보는 별다물 코너. 피디님 피디님 피디님 목소리는 600만 불의 목소리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우야 오랜만에 듣네요. 예, 600만 불. 예, 600만 불. 600만 불이나 표현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현재 그, 원화 달, 저기, 환율로 치면 85억 2,300만 원이거든요. 예. 굉장하죠. 그죠? 예. 목소리가 그만큼 좋다라는 건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관리는, 예. 예.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예. 물 많이 마시고. 별걸 안 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관리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방송하는 게 관리하는 것 같아요. 예, 방송하는 게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 또 찬양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목소리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주신 어떤 뭐 작은 것 모두 다 내어드리리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괭진씨 휴가 마지막 날이라 우울했는데 기쁘게 시작하네요 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예, 이 마지막 날이 굉장히 우울하죠. 휴가 마지막 날은 굉장히 우울적합니다. 우울적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휴가를 왜 갔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약간 조금 많이 무거워지는데 예 기리지 마시고 기리지 마시고 아 잘 누렸다 예, 잘 누렸다 다시 한번 또 일했다가 또 이렇게 휴가 가고 또 이렇게 아 잘 누렸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김연주 씨 건디 요즘 외출할 때 양산 쓰세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 방과 후 수업 갈 때 양산 쓰고 가랬더니 자꾸 잊어버려요. 들고 가는 게 효자인데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외출할 때 양산 써야 됩니다. 요즘은 그 남성분들도 양산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전보다 양산 쓰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많이 생기셔서 아 정말 불볕더위가 맞구나 싶은 어떤 그 느낌이 확 오더라고. 그래서 햇빛 잘 차단해 주시고 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웨이옴의 찬양 함께 만나봅니다. 보혈 찬송 메들리 함께 할까요?

어쿠스틱 머신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난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한 곡 더 들어보죠. Blast Assurance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의 끝곡을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끝곡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우리 전국 극동방송 13개 지사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연합하여서 광복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는 나라사랑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자, 다음 주입니다. 아,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다음 주 목요일은 여수에서, 금요일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연이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함께 오실 수 있는 분들, 뭐 거리가 조금 있지만 여수 같은 경우에는 뭐 2시간 안짝이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즐겨주시면 되겠고요. 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관심, 응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군품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0: 처녀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 다른 것을 구하였으나 에스드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드는 왕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왕을 구한 에스드에게 모든 처녀보다 더 큰 은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에스드만을 위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나만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송경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문자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실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무덥죠?
0: 네, 너무 덥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오늘 네. 기도 제목 남겨주시는 분들과 소망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이 시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창원극동방송 사랑하는 애청자분들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손길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 함께 소망의 기도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1: 감사합니다.
0: 찬양 만입이 내게 있으면 들으시고 소망의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0: 소망의 기도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직접 전화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습니다. 같이 의사 표현해주시면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기도 제목 공개되길 원치 않지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문자로 받으신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기도 제목입니다. 996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입니다. 눈에 대상포진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대상포진이 속히 떠나가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9960님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신데 또 대상포진 때문에 일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모님 요즘 대상포진이 유행처럼 저희 교회도 대상포진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상포진 또 예방주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걸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사모님도 대상포진 때문에 한때 고생을 제법 많이 하셨다 들었는데 혹 그런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저는 대상포진을 거의 평생에 한 번 하도 말까 한데 저는 1년에 두 번 할 때도 있었고 이 면역력이 약 결핍되어 가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대상포진을 이렇게 본

0: 그러니까 이장 건강에서 장에서 이 80%를 면역력을 이렇게 장악하는데 그 장을 잘 다스려 주면은 대상포진이 예, 또 와도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는 지금은 대상포진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장 건강에 신경을 쓰셔서 눈에 대상포 제가 대상 지금까지 아파본 것 중에 대상포진 통증이 최고였어요.
1: 그러시구나.
0: 얼마나 힘드실지 특히 눈이니까 저는 머리로 왔었거든요. 아,
1: 그렇구나.
0: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공감이 되는데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1: 예,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대상포진 경험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아,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장을 잘 다스리면 대상포진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사모님의 조언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960님,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십니다. 작은 교회이기에 크고 작은 교회의 일들을 도맡아서 마음과 정성과 땀을 흘리며 섬기고 계실 텐데, 눈에 대상포진이 생겨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통증도 심하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더구나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 역할에도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9960님, 사랑하는 장로님, 눈에 생긴 이 대상포진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침 해가 떠오름 같을 것이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노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9960님, 사랑하는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깨끗하게 대상포진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하여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노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즐거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데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에 또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더불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상포진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뿌리조차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다음은 144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다투어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서로 화해하여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저의 지친 마음에도 주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예, 1443님, 남편과 아들, 가정에 사모님 지금 이제 부자간에 이런 갈등이 있고, 또 우리 1443님은 아내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또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모님은 아드님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저는 딸만 둘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1443님, 남편과 아드님이 다투어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아내의 입장, 또 어머니의 입장에서 남편과 아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자 간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 그 이유가 있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 가운데 갈등이 조장되어지고, 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또 마음의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원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알고

0: 알고 계시오니 이 가정에 분열을 조장하는 그 원인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등을 조장하는 그 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부자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또 함께 서로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그런 가운데 갈등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툼이 화해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꺼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약속하시는 아버지께서 비록 지금은 부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찬 공기가 싸늘해져 있는 그런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른 곳에서도 영혼이 만족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뼈가 견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의 아내가 이 가정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아뢰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정을 마침내 물된 동산 같은 가정으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가정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가정이 천국을 증거하는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아멘. 천국의 실제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복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다음은 708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기도가 안 되어서 힘든데 저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각한 재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골수암 전 단계와 림프암까지 있으신 친정 어머니와 폐암 말기이신 친정 아버지가 암의 고통 없이 편안히 지내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우리 7087님 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봉착해 있고 또 그 가운데 기도의 줄이 점점 느슨해지는 그런 것을 또 경험하고 있다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사모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기도의 줄이 잘 잡히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어떤 또 노하우가 있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7087님은 네.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너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너무 많은데
0: 네.
1: 네, 그렇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염려가 먼저 되어지고
0: 네.
1: 걱정이 되어지면은 우울해지고 또 기도가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이 참 많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감사를 합니다. 억지로 감사를 네. 하고 입술로도 네. 감사를 네. 선포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입으로 감사가 선포되어지면 내 속에서 그 감사의 마음이 나오면서 내 현실의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을 때부터 또 네.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7087님 또 옆에 계신 사모님께서도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감사로 오히려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을 감사로 바꾸어버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감사의 제목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87님 친정 어머니 또 친정 아버님 다 암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 요즘은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리고 기도의 줄이 잘 잡히지 않아 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7087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0: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7087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꼭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오니 친정 아버님과 친정 어머님 두 분 다 암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두 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모든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7087님,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 가정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막혀있는 재정의 물꼬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넉넉하고 풍성하고 윤택하게 재정의 부분들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불끈 붙들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감사로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찬양 들으시고 돌아오겠습니다.

기적을 심는 시간, 창원곡동 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간절히 응답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은 단문 50원, 장

0: 문백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383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주 열린교회 양정옥 집사님이 한쪽 폐를 약 80% 절제하는 큰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는 과정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집사님이 온전히 회복하여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예, 3830님 진주 열린교회 양정옥 집사님과 아마 어떤 관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참 따뜻한 분이고 또 귀한 우리 양정옥 집사님께서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3830님처럼 본인 일처럼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이전에도 보내고 수술 전에도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무엇보다 기도의 동력으로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3830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3830님 참 따뜻한 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깊은 분인 것 같습니다. 진주열린교회 양정옥 집사님을 위해서 수술하기 전부터 우리 창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기도의 제목을 보내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대로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우리 양정옥 집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한쪽 폐를 약 80% 절제한 가운데 이제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회복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폐를 한쪽 폐를 80% 절제했기에 여러 가지 적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회복이 급속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의 부작용도 없도록 완전하고 완벽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조금의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난 날들의 모든 광야가 에덴으로 바뀌어지고 지난 날들의 모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복된 우리 양정옥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언제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1484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례받은 지 2년이 조금 안 된 성도입니다. 고속버스 성무직을 하다 보니 주일 예배 참석이 어려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극동 방송을 들으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데 15일까지 나가야 할 금액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별탈 없이 잘 해결되어 안정될 수 있도록 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1484님 세례받은 지 2년 정도 된 성도라고 본인을 소개하셨네요. 신앙에 아직 2년 됐으니까 어쩌면 신앙생활 출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새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고속버스 승무원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또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어려워서 참석 못할 때는 극동방송을 늘 들으면서 그렇게 또 생활하고 계시다고 1484님 우리 극동방송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으니까 늘 극동방송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게 하실 것이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484님 세례받은 지 2년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속버스 승무원이기에 고정적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늘 극동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1484님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1484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늘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져 있습니다. 15일까지 해결해야 할 재정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피로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자녀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0: 565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화를 내며 가정을 버리고 나간 힘든 상황 가운데 저희 가족을 지켜주옵소서. 남편의 마음을 만지셔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가정의 회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의 입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담담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5650님 예, 남편분이 지금 가정을 나간 가운데에 5650님 또 이런 가운데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또 고3인 아드님 또 생각하면 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솔직하게 또 이렇게 우리 극동방송에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정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솔직하게 또 오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미 기도 제목을 보내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또 남편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고3 아드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멘.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5650님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또 한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참 하나님 가정을 더 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고 싶은데 천국의 모형으로서 그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꾸리고 싶은데 참 5650님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또 남편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린 상태에 있고 고3 아들을 바라보며 미래에 어떻게 될지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5650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며 나 혼자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벅차서 오늘 이렇게 우리 상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가정의 연약한 부분을 오픈하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아내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천국의 모형으로서 이 땅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0: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된 아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드님의 앞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감사로 바뀌어지고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간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드님의 앞날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5048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인 남편이 월요일에 췌장 염증 수치와 일반 염증 수치가 높아 입원 중에 있습니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무 부작용 없이 완쾌되어 태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의료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5048님 사모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월요일날 췌장 염증 수치,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드시고 정상 수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5048님 사모님이 또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월요일에 췌장 염증 수치와 일반 염증 수치가 높아서 입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아무 부작용 없이 완쾌되어 퇴원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048님 사랑하는 사모님의 기도대로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깡그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상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는 데에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장이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사오니 목사님에게 이 일조차도 선 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원곡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마산 삼일교회 정상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작의 김영준 PD, 그리고 저는 경화교회 송미경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통영복된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임마누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8절로 11절을 본문으로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한 복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취자 성도님들도 이러한 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고자 합니다. 마음은 기쁘십니까? 아니면 스트레스로 가득하신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영은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한 육체는 안전하십니까? 만신이라는 말은 온몸을 칭하는 사투리인데 혹시 만신이 아프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과 영이, 육체가 제대로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원망과 다툼, 미움과 불평이 생기게 되고 이런저런 삶이 엮이다 보니 성질이 날 때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점차 누적이 되다 보면 그냥 쉽게 화를 내기도 하며 누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짜증을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질내는 모습을 보면 만든 정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질내지 말라고 참으로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신자 앞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이는 자칫 전도의 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보면 교회 정이 딱 떨어진다 합니다. 또한 우리의 얼굴 표정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질은 얼굴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질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아야죠.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오늘 시편 기자 다윗처럼 내 앞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 앞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성도,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을 아는 성도는 참고 견딜 수

있으며 또한 참고 견딜 줄 아는 것입니다. 성질이 나고 짜증이 폭발하고 스트레스가 충만해져도 남 앞에서는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 힘들지라도 이런 멋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도 있지만은 이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중에 특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 것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많이 흔들릴 것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흔들리는 믿음은 안 됩니다.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시험들고 툭하면 성질내고 이러고서 어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성도는 든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 언제나 있는 사람,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에 언제나 있는 이들이 든든한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또한 영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또한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1절에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지요? 사실 기쁨과 즐거움은 별로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서로서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새 어찌 사노? 기쁘냐? 즐거우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냥 대충 산다. 특별한 거 있나? 그냥 더 힘든 이들은 못 죽어서 산다 아이가 하는 등의 대답을 하는 분들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네 요새 어찌 사노? 물었을 때 나 요새 기쁘게 산다, 즐겁게 산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몸은 건강하냐 이러면 나 요새 하나도 아프지 않다 이렇게 하는 이 역시 없을 것이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노래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노래며 희망 고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윗에게 그리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여 오늘 이 시편 16편의 내용을 성령으로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복을 글로만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리고자 하여 다윗의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고 살아가는 것도 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 즉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으로 살아가 보십시다. 잘하든 못하든 그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수없이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지만 변함없이 흔들림없이 그 사역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물며 목사도 이러는데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다윗처럼 살아가 보십시다. 애써 보십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

0: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통영복된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07-1333-3927번 0507-1333-3927번 통영복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7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절기에도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이웃에게 시원한 공간과 생수를 나누며 상생을 실천하는 교회들의 노력이 지역사회의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전북 전주 효자동교회는 최근 교회 주차장 옆에 13제곱미터 넓이의 키즈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무더위 쉼터로 개방했습니다. 효자동교회는 방학 전까지 인근 우전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4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 400개씩을 전달했습니다. 진영훈 담임 목사는 동네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30% 이상 비싸더라도 대형마트 대신 동네 편의점을 이용했으며 전도나 교회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조건 없는 환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1층 로비와 신길동 쉼터를 개방해 매일 100여 명의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에게 시원한 생수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은정 총무 목사는 폭염 속 쉼터가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라며 이동 노동자를 향한 교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광동교회 역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초록가게 에어컨을 지속 가동하고 냉장고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대로 봉사하며 어르신과 노동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회 무더위 쉼터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가까운 지역별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봉사단이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현지를 방문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지진 피해가 극심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 등을 찾아 이재민 실사를 진행하고 5천만 원 규모의 구호 키트와 어린이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김종명 사무총장은 현지 주민들이 무너진 집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가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베네수엘라 침례회 총회 및 현지 NGO와 협약을 맺고 구호사역을 현지 기독교 리더들에게 위임해 투명한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며 남은 구호 물품도 현지 봉사자들을 통해 지속해서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방학 사교육 일정 속에서도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 시간과 재능을 내어놓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여름 성경학교 현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풀향기교회는 교회 내 필리핀 공동체 아동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본당을 열대 우림으로 꾸미고 영어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94세 김남춘 장로부터 중학생까지 전 성도가 준비에 동참한 가운데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06명의 다음 세대가 참여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단법인 순복음실업인 선교연합회, 청소년학원선교회도 열악한 환경의 65개 미자립교회와 지역

0: 아동센터를 도우려고 여름 성경학교 물품 보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선교 회원들은 손선풍기와 물총 등 현장 물품을 상자에 담아 포장하고 다음 세대가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세상을 떠난 아내를 대신해 두 어린 아들을 홀로 돌보는 남편의 사연이 깊은 안타까움을 자아낸 가운데 사별의 고통을 신학적으로 조명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와 부산 옥토교회를 거쳐 현재 부산 석포교회에서 사역 중인 김성룡 목사는 지난 2021년 아내를 뇌종양으로 떠나보낸 뒤 겪은 깊은 상실의 과정을 담아 신간 사별 신학을 펴냈습니다. 김 목사는 슬픔을 억지로 참거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감추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울부짖고 아픔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치유와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자는 욥의 절규와 야곱의 탄식,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며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남겨진 성도에게 신앙의 유산을 깨우고 사명을 재발견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별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는 힘은 죽음 너머의 부활과 천국 소망을 붙드는 데서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입추인 오늘 경상남도는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7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남 남해안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창원시 현재 기온 33도, 습도는 59%입니다. 국민일보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이건수였습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십시오. 뉴스를 마칩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교회 가면 그런 사람 있죠? 늘 웃고 늘 친절하고 봉사도 제일 열심히 하는 딱 봐도 모범 크리스천.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완벽하게 신앙인 연기를 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완벽해 보였던 사람

0: 아, 역시 미니자매 찬양은 언제나 은혜가 넘친다니까.
1: 아이고, 맞아요. 찬양팀 싱어의 주일학교 교사까지 섬기는 자리라면 빠지질 않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리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0: 맞다, 맞다.
1: 아, 그런 의미로 우리 오 집사님, 그 집사님도 올해 주차 봉사를 저랑
0: 같이 해보...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래 됐빛네. 내가 이래 정신이 없다. 너무 바빠서 뭘 할 여유가 없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
1: 하여간 봉사만 하자고 하면 공무니를 빼고 말이야. 아유, 참말로. 아이고, 땅 꺼지겠다. 찬양 연습 잘하고 와 그렇게 한숨을 쉬노? 무슨 일 있나?
2: 아니에요.
1: 아이고, 힘든 거 있으면 말해도 된다. 우리가 뭐 같이 찬양팀 한 지 몇 년인데 얼굴만 착 보면 엠미데이.
2: 아, 그게요. 지은이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잘됐네. 부모님이 억수로 걱정하시더만.
2: 저도 축하한다고 결혼식 꼭 참석한다고 했는데 사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은이가 결혼할 동안 전 남자친구도 없고 주말마다 개인 시간도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내가 계속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고. 그래도 이런 걸 표내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믿음 좋은 척 했거든요. 근데 아까 찬양 부르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찬양은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요.
1: 미니 자매, 하나님은 자매의 완벽한 모습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매님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기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이처럼 솔직한 모습 말이다.
2: 솔직한 저를요?
1: 아이고, 오늘 찬양이 그 미니 자매를 위한 거였네. 자리 비켜줄 테니까 기도하고 가라이.
2: 하나님, 저 너무 지쳤어요. 다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세요? 전혀 사실...
3: 그날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괜찮은 크리스천을 연기할 때 느껴본 적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거든요. 괜찮다. 하나님은 완벽한 내가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위로로 당신을 만나주실 겁니다.
4: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5: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4: 기적이 일어납니다.
5: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0: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섬김이 복이 되고 본이 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4: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는 바로 미셔널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영혼 구원으로만 끝마치지 아니하고 그 전파하는 이상으로 실제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삶의 양식을 낮아짐과 섬김으로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 그거야말로 진짜 선교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저녁 식사를 할 때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진지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생각에는 요 본문 앞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우측에, 너는 좌측에, 자신은 자리 다툼에 대한 경쟁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좋은 자리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을 두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다가 갑자기 옷을 벗으시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나서 대화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문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 팔레스타인 문화는 바깥에서 집안으로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어줍니다. 특별히 발을 씻는 이유는 흙먼지 그리고 오물덩어리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누가 씻겨주냐 하면은 진짜 최말단 종, 하인들이 그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만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는 자리에 그건 누구도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종이 없으면 서로라도 발을 씻어줘야 될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나름대로 경쟁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발을 씻겨줄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준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씻겨주신 이유가 성경을 보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 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행동을 넘어서 그 제자들의 그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 자존심이

들어간 그 마음을 씻겨주는 것이 발을 씻겨주는 행위에 비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존심을 꺾는 그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0: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1: 인자가 온 것은
0: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너무나 분명해요. 분명해요. 한번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를 좀 성경에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섬김이 뭐냐? 자, 여러분 헬라어를 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레이아. 두레이아. 이 헬라어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아주 독특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디아코니아.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는 바로 식탁에서 시중을 들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다 라는 말을 쓸 때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집사님들 계시죠? 집사님들. 집사가 데이컨이거든요. 데이컨. 근데 이 데이컨의 유래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타인의 필요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그게 데이컨이에요. 두레이아 그랬습니다. 두레이아. 여러분 아마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알 겁니다. 둘로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둘로스가 뭡니까? 종입니다. 종. 그게 바로 이 둘로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두레이아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주권을 내려놓고 주인을 전적으로 섬기는 태도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웃입니다. 함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을 두 가지로 딱 묶죠. 이 두 가지를 꽉 묶으면 바로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실 때 바로 보여준 이 섬김의 본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이렇게 섬기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급장이 있습니다. 우리 학력이 있습니다. 우린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 체면이 있습니다. 우리 허세가 있습니다. 우리 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는 거예요. 그걸 벗고 허리에 겸손의 수건을 둘러서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교회고 성도입니다. 성도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그러면은 그냥 어느 종교 중에 하나만 믿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우리 정확히 보자고요.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계급, 직분, 신분, 외식, 체면, 허세를 다 벗어버리고 겸손의 수건을 동여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직분은 조금 더 크게 직분은 권세가 아니라 발을 씻기라는 소명입니다. 아멘. 예, 성도끼리 허물과 더러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그걸 따발려서 사람에게 정죄를 씌우지 아니하고 서로를 씻겨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깊은 영적인 신뢰가 형성되어집니다. 깊은 영적인 신뢰가 형성되어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형제 자매에 함께 그들이 함께 행복해질 때 비로소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에 바로 옷을 벗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권세를 벗고 내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내 기득권, 내 소유권, 내 자존심 그 옷을 벗고 그것을 벗을 때 여러분 섬김이 시작됩니다. 내게 주신 것이 비록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웃을 섬길 때 내 믿음의 지체를 섬길 때 내 육신의 지체를 섬길 때 바로 여러분 그 안에 내 영혼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만족으로 채워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웃리치를 가시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선교를 가시든 뭐 선교를 가는 거는 가는 자 보내는 자, 기도하는 자, 후원하는 자 다 포함합니다. 선교를 가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든 그것은 자신의 어떤 우월감을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웃리치를 가서 뛰어난 프로그램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담당하는 가장 소박하고 티나지 않는 일들이죠. 예를 들면은 무거운 짐을 덜어주려는 겁니다. 아무도 청소하지 않는 곳을 뭐 가서 예, 구석구석 찐 곳에 청소하는 거죠. 식사를 하는 거죠. 식사 준비를 하는 거죠. 이번 중고등부 가보니까 두 분 권사님이 애를 많이 쓰셨던데 보니까 참 그래요. 뭐 입이 나오

그러려면 아니 다른 권사님들 어디 계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상황이 돼서 우리 두 사람이 섬기는 것보다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얼굴을 모습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무더위에 지친 아이들의 땀방울을 닦아주는 건 역시 바로 이것도 여러분 주님이 수건을 둘러 매셨던 아름답고 거룩한 세족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들 안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현장에서조차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는가, 누가 더 사역을 돋보이게 이끌었는가를 두고 은근한 경쟁을 벌이기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맺어준 아름다운 공동체가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정작 세상과 불신자들을 품으로 가놓고 현장에서 팀원들끼리, 성도들끼리 비판하고 정죄하느라 복음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비극이 일어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말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몸의 언어, 따라하겠습니다. 몸의 언어. 이 몸의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말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몸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몸의 언어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 몇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하는 게 고개를 숙여서 눈을 마주 보면서 겸손하게 인사하시는 거라고. 작은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섬김의 본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남 비판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당시에 유대의 율법학자나 랍비들은요. 너무나 거룩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온갖이 다 거룩이었어요. 입으로 거룩이었어요. 옷으로 거룩이었어요. 근데 정작 다른 사람의 추함과 더러움을 보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질만 했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말로만 서로 사랑하라가 훈계하지 않았었습니다. 몸소 겉옷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악신하는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 발 씻음, 제자들의 발을 씻음의 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배신자와 부인하는 자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본이 있었어요. 용서와 허물을 덮어주는 본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 자신을 팔 제자인 유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걸 다 알고 그들의 발을 씻겼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배신과 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의 발을 동일하게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섬김은 바로 이거예요. 참된 섬김이라는 것은 상대의 자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까지, 그의 죄의 허물까지 덮어주는 것이 바로 발을 씻는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큰딸이 지방 출장 중에 있는 아버지 집을 갑자기 급한 일로 방문하게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없이 그래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큰딸이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딸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도 딸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다음날 서울로 딸은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올라온 딸에게 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더냐 했을 때 이 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혼자서 너무 고생하시더라. 이 말 한마디밖에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고개를 푹 숙이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자신을 원망하기는 커녕 불쌍히 여기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혼자서 너무 고생 많았어. 이게 굉장히 어리둥절한 사건이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치명적인 허물과 죄를 엄마 앞에서 감사 알아주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아버지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참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이 딸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0: 아버지는 결혼 주례를 맡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라 나를 구해준 천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바로 섬김에 발을 씻는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남의 허물과 죄가 보이면 섬김은 불가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남의 허물과 죄가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섬겨요? 내쫓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성도는 대신 허물을 품어주는 이 엄청난 섬김의 권세. 여러분, 이 섬김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아웃리치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보다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기질하고 너무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팀원들 간에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본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은 결코 나 홀로 영주의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섬김은 결코 개인 플레이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지 현장에 갑니다만 지금 우리 23명에 가는데 지금 14차 오늘 모임을 가질 텐데 왜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그 안에 나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성도 다릅니다. 생활 패턴도 달라요. 그런데 그까지 연합하게 합니다.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도구는 화려한 공연이 아닙니다. 준비되어진 프로그램을 잘 쏟아내는 것도 아니고 선물도 아닙니다. 선교 대원들끼리 피곤함과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아주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모습이 최고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가 아닌 하늘 가치를 따라 여러분 서로 섬겨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0: 아멘. 오늘 남해까지 그리고 저 멀리 고성이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아웃리치를 가실 때 먼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여러분 사랑하시고 돕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그렇게 뜨거우면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의 본입니다. 사역지나 일터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생색을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가장 어둡고 구전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무익한 종의 모습처럼 섬겨나갈 때 여러분 그 안에 능력이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자들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0: 아멘. 아멘. 17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이 뭡니까?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가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그런 성공이나 남들 위해 군림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마카리오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짜증날 수밖에 없지만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이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누리는 기쁨이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오랫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의 질서를 잡아줍니다. 이 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도로 갔는데 오히려 내가 너무나 은혜 받고 왔어요. 이게 전부가 여러분 섬기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여러분 이 표현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로 갔는데 내가 섬기러 갔는데 나는 더 은혜 받고 왔습니다. 선교에 가신 현장에 가신 분들 그렇지 않아요? 섬김이 있을 때 감동이 오고요. 섬김이 있을 때 은혜.

0: 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신비한 법칙이에요. 내가 타인의 지치고 힘든 말을 씻겨주기 위해서 꿇어앉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수건을 둘러매셨던 예수님의 그 호흡과 예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씻겨주었던 주님의 눈물과 웃음, 주님의 아름다운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그 어떤 부와도 바꿀 수 없는 섬기는 자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께서 이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섬김이 없으면 이런 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감동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결단코 상을 놓치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섬기는 자는 주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늘로에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섬겼을 때 그 섬김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 많았겠습니까?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한 계시록에서 너무나 시원스러운 답을 주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 시작.
1: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0: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섬김의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섬김은 놀랍게도 창조의 질서에 들어갑니다. 최초 인간을 보시면 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지어리라?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예,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옆자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 섬기라고 도우라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우리를 서로 섬기라고 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직분 왜 주셨습니까? 교회 직분 뭐 계급으로 주셨습니까? 서열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직분이 감투가 되어지고 직분이 계급화 되어지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직분은 결코 계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세력을 넓히거나 특권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과 성도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 하나만 성장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참 귀한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교회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교회예요. 그럴수록 우리 교회의 기득권이나 개교회 주위에 안주하지 말고 열악한 미자립교회, 시골 농어촌교회, 개척교회를 잘 씻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동력자로 살아갈 때 거룩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공식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이웃교회를 섬기는 것. 또 한 가지를 말하면 저희 교회의 비전은 대단한 건 아니지만 크든 작든 상관없이 진주 지역 안에 있는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주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안녕으로만 심리적 안정, 육신적 안정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섬기는 교회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빛과 소

복음 지금까지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2003번 진주교회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들판에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땅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쓸모없는 땅이었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한쪽 귀퉁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잡초가 아니라 언젠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비옥한 농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땅의 주인과 마주친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굉장한 땅이네요. 그러자 주인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잡초만 보며 이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지만 당신은 이 땅의 가능성을 보았소. 당신이라면 이 잡초를 걷어내고 풍성한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고민하게 될 때가 참 많은데요. 어떤 길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1: 좁고 협잡하지만은 거기는 천국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해야 그 고생의 길이죠. 그러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영광의 길이 될 수 있죠.
0: 아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길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또 여러 찬양들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걱정도 많고 근심도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3: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해결체예요. 그래서 너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라. 또 찬양하라.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2: 예, 벌써 찬양 여러 곡이 추천된 것 같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또 기도에 관련된 찬양, 찬송에 관련된 찬양들 저희가 꾸려서 함께 듣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혹시 지금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또 일터에 계시고 집안일의 분주함 속에서 이 극동방송의 라디오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계시는 분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일에 예배당에서는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엔 눈물도 흘리며 찬양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월요일이 시작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돼버리는 그런 내 모습 여러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직장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때로는 남을 누르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요. 집에서는 내 자존심 지키느라 날카로운 가시를 바짝바짝 세우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말, 밖에서는 계산.

네, 빠르고 타산적인 말, 이런 말들 하는 나의 모습을 경험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장면을 가만히 그려보십시오.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인데 속에서는 두 마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당겨대는 거죠. 영혼이 극심하게 지쳐가는 순간, 이런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꼭 그 나침반에 바늘이 망가져갖고 그래서 북쪽을 가리켜야 될 바늘이 막 빙글빙글 돌기만 하며 어디를 가리켜야 될지 모르는 그 고장난 나침반의 바늘처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혼란을 경험하고 또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인데요. 4장 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나뉘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아주 충격적인 단어를 던집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자, 여러분, 이거 너무 불편한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예 버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배당에 모여 예배했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서 지금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아주 모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왜 이렇게까지 모질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당 밖에서는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며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 영적 가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본질적으로 전부를 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 나의 전부를 줄 수 있을 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실 수 없었죠.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뉘어지지 않은 그 한 마음 전부를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의 이 민낯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내는 이유가 있겠죠. 가늠한 여인들아, 불편하지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쫓아내는 것으로 끝장내기 위함이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러나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 마음이 나뉘었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여러분, 너의 주가 크냐? 내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다. 내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둘로 나뉘어 있느냐? 내 은혜는 그 나뉘어진 마음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더 크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비밀이 생겼어요. 뭔가 잘못한 게 생겼을 때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가면을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 숨겨왔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까지 드러내서 상대방의 품으로 가까이 나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 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무너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0: 들어오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영혼을 팔고 돌아섰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나뉘어진 사랑과 영적 간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지요. 찢겨지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바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넌 자격이 있어,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세련된 가면을 쓴 의인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8절 말씀처럼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며 나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그 허망한 노력은 내려놓으시고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민낯을 그대로 내어놓으시고 가면을 벗는 시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시간, 주님 내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가서는 세상이 좋아하라고 하는 것을 나도 좋아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더 큰 은혜로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더욱 큰 은혜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고백과 일상의 삶이 더욱 큰 은혜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46-0691번, 지역번호 055-746-691번 진주 동부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극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남한 땅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 준비되어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남쪽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향 땅에 들어가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5화 예배와 기도로 태어난 나라

0: 3.1운동 이후 상하이로 망명객들이 몰렸다. 대다수가 독립운동을 위해 넘어온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초기 상하이 임시정부 조직과 활동의 주역들이었다. 그들은 곧 상하이 한인교회에서 모이게 된다.
1: 저 건물 좀 보세요. 유럽 성당 모습하고 똑같이 지었대요. 근데 그 옆집은 전통 가옥이고 건물들만 봐도 내가 상해에 왔구나 실감이 난다니까요.
2: 맞아요. 여러 문화가 다 모이는 것 같죠.
1: 어제 또 시장에 나가보니까 가게마다 간판이 다 다르더라고요. 중국어, 일본어, 영어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2: 맞아 맞아. 나도 깜짝 놀랐어요. 한쪽은 프랑스 사람들이 있고 또 옆골목은 중국 장터라서 북치고 꽹가리치고 다 합쳐진 도시 같아요.
1: 그리고 여기 오니까 우리말 쓰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3: 여기 모여있으면 꼭 고향 같죠? 상해처럼 안 느껴지고.
1: 맞아요. 너무 포근해요. 고향처럼. 자,
4: 이 낯선 땅에 이렇게 모였으니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얘기해야겠죠. 첫 번째 문제는 분명합니다. 우리 같은 모임이 연해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각 단체가 임시정부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셋을 하나로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5: 연해주는 너무 멀고 한성정부는 일본의 감시 때문에 버티는 것도 힘들 겁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여기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곳에 정부가 세워지는 게 맞습니다.
3: 서울에서 계신 분들은 자신들이 진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1: 지금도 목숨 걸고 계신 분들이고 조국 땅에 있으니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겠죠. 이해돼요.
2: 이제 뭔가 제대로 되나 싶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우리만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답답하네요. 국민들 눈에는 다 같은 우리나라 사람일 텐데요.
4: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고요. 사람의 생각과 노력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여달라고 요청드렸고요.
5: 또 기도 얘기입니까? 당장 파리에 있는 사람들, 공식적인 정부가 세워지기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대표다라고 얼마나 외치고 싶겠습니까?
0: 점차 목소리를 높이는 안창호와 이승만. 그들의 이야기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진다.
1: 아, 방이 갑자기 더워졌네요.
2: 아이고, 저는... 차를 다시 저 대표와야 되겠는데요.
5: 좋아요. 정통성 문제는 차차 해결한다 치고 제가 생각하는 더 급한 문제는 방법입니다. 3.1운동의 기세를 몰아서 일본을 더 압박해 나가야 합니다. 방법은 분명합니다. 이제 세계 강대국들이 일본을 압박해야 할 차례입니다.
4: 동의하지만 우리의 실력 없이 외세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외세의 힘을 빌리기 전에 우리 민족 스스로 지켜내고 설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이번 3.1운동 때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흔들렸습니까? 깊은 신앙과 교육으로 올바른 길을 분별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한다고요.
5: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보십시오. 민중들이 피 흘리며 들고 일어 대한독립을 외쳐도 변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조약 한 줄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인 것입니다. 그 조약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새로운 판을 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0: 두 사람의 말은 무거운 돌 같았다. 지금 당장 강대국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과 외세에 기대는 독립은 또 다른 사슬이 될 것이라는 답답한 마음이 부딪혔다. 모두가 애가 타는 마음이었으나 날선 분위기는 모두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다.
2: 저도 용기 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민중의 외침이 없었더라면

0: 그러면 미국도 파리도 우리를 쳐다는 봤을까요? 저는 그 외침의 힘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힘과 정신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1: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목숨을 건 만세를 지켜낸 건 그들을 위해 기도한 귀의 어머니들과 나라를 지키려 발벗고 나선 학생들이었어요.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신앙에 뿌리가 없었다면 만세운동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2: 좋아요. 신앙, 민중 다 귀하고 중합니다. 이젠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젠 눈에 보이는 힘을 쥐어야 한단 말입니다.
3: 눈에 보이는 힘을 쥐어야 한다고요. 그 힘은 다른 나라가 주지 못합니다.
4: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거죠.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안과 밖을 살펴야 한다는 건 명확해졌네요. 결국 두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말 같아요.
0: 그리고 정작 더 큰 문제는 자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라는 거예요.
1: 외교, 교육 다 맞는 말인데 그 계획을 실행하려면 자금 확보부터가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
5: 정작 중요했던 자금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는 금세 숙연해진다.
1: 아, 여기 애국 부인회에서 모은 거예요. 한송 모임에서도 보내왔고 여기 부인회에서도 조금 모았습니다.
4: 이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매들이 밤마다 이웃집 돌면서 바느질해서 받은 품삯이에요.
0: 한 분은 장터에서 떡을 파는 분이셨는데 매일 장사 수입의 일부를 따로 모았대요. 나라 살리는데 꼭 써달라고 부탁하셨어요.
1: 그리고 교회 헌금에서도요. 재밌는 건 주일마다 헌금함을 열면 돈봉투와 함께 이런 쪽지가 붙어있었어요. 나라를 위해 드립니다.
2: 미국 교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장일로 번 돈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꼭 조선을 위해 써달라고, 우리 고향 땅에 교회 하나만 세워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크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군요. 작은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큰 힘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바느질, 떡값, 헌금, 타국에서 보낸 자금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모으는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4: 결국 돈도 외교도 교육도 다 필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0: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꺼지면 아무리 탄탄한 조직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1: 그 마음이 어디서 지켜지는지 우리 모두 잘 알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군요.
4: 오늘 머리가 다 쥐나겠어요. 외교다, 교육이다, 기도다. 자, 이제 우린 뭘로 싸우면 됩니까? 누가 밥 차리지로 싸우면 될까요?
0: 그러게요. 벌써 저녁 시간인데요. 그럼 두 분은 계속 얘기하시겠어요? 저희 먼저 저녁 먹고 올까요?
1: 감사하게도 여성도회에서 식사 준비하셨대요. 다 같이 내려가서 먹고 올라와요.
3: 그러시죠. 갑시다, 이 선생님.
5: 독립운동을 하고 임시정부를 세운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다. 상하이의 교회는 곧 회의장이었고 독립군이 모이는 장소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라를 세우고 계셨다.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일 겁니다. 조선 땅에서 쫓기며 떠나와 낯선 상하이에서 마주 앉은 것도, 이곳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만난 것도 모두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돌아보면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3월의 함성도, 이름 없이 형장의 이슬이 된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셨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참 부족합니다.

0: 외교를 말하려니 돈이 없고 무장하려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신앙을 말하자니 믿음 또한 약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건, 흩어진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다는 건, 이 나라를, 이 땅을 하나님이 직접 세워 가시겠다는 뜻 아닐까요?
1: 안창호의 고백은 듣는 이들의 가슴이 뛰게 했다. 우리가 가진 부족함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이라는 말에 눈녹듯이 사라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먼저 예배와 기도를 드린다.
0: 주님, 먼저 주님 앞에 서는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2: 주님,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의 손에 맡기게 하소서.
3: 주님, 수많은 이름 없는 헌신이 잊히지 않길 원합니다.
4: 주님, 이 땅을,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주님, 이 기도가 이 땅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5화 예배와 기도로 태어난 나라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0: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 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칠암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 백성의 삶, 먼저 나를 보는 눈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상대방 있잖아요. 어떤 대상.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달라지지요. 가령 비슷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똑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보았을 때에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그 상황을 보면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요. 다른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 있어서 불평을 찾아냅니다. 불평을 하죠. 또 사람을 볼 때에도 비슷합니다. 동일한 사람을 볼 때에도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봅니다. 장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기도 하지요.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보고 있는 대상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 대상은 동일하니까요. 그것보다는 그 대상 자체를 어떻게 내가 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느끼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지요. 마태복음 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의 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세상의 것들, 즉 재물과 만몬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진짜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존재는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과 그런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여전히 이 시선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을, 남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그리고 너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동시에 오해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떤 오해냐면 무조건 다 받아주고 이해해라 라는 말씀인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오해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 대한 모든 판단과 어떠한 분별을 금하셨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 어떤 의를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지금 지적해 주고 계셨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시면서 준엄하게 말씀을

시작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판관이 되어서 판결을 내린다, 또 심판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비판 대신에 심판으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본문을 새 번역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아멘. 정리하면 무엇이 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희들이 인간인 너희들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맞는 것이냐 지금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 그 무엇입니까? 우리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우리를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재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재판관의 위치에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스스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 비판하는 것 자체가 큰 개념에서 보면 우상 숭배도 될 수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시선을 천국 백성의 그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바라볼 때에 심판자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의 말씀 자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2절을 보면 헤아린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겁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대어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대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예전만 해도 곡식을 사고 팔 때 사용됐던 그 곡식의 양을 재는 그릇 이것이 이제 대였잖아요. 그 대 그릇 자체는 대 자체는 누구에게만 똑같아요. 그 심판에 그 시장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대의 크기는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에서 보면 그 공평한 대를 사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 명령에 따라서 이들은 공평하게 그 대를 쓰기 위해서 동일한 규격의 대를 쓴 것으로 알려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그 대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동일한 대에 그 곡식을 담아주는데 어떻게 담아주느냐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지라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대지를 해서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야박한 사람은 대에 곡식을 담잖아요. 곡식을 담으면 조금이라도 그 대 위로 올라온 부분은 남겨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야박하니까. 그러니까 평밀대라고 밀대라고 하잖아요. 그 밀대를 쫙 하면서 그 곡식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더 파내서 어떻게 하면 더 조금 줄까 더 채워서 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야박한 장사꾼들 야박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후한 사람은 곡식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그 대를 흔들어요. 흔들면 그 사이사이로 곡식들이 들어가잖아요. 최대한 많이 담아요. 그리고 평밀대로 미는 것이 아니라요 더 많이 위에 쌓아서 고봉같이 쌓아서 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복음에 명확하게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시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남에게 주어라.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지라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토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치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형제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지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형제에게는 평 밀대로 싹싹 깎아내듯이, 밀대로 싹싹 깎아내듯이 그렇게 야박한 대지를 하면서 정작 내 자신에게는 꾹꾹 눌러 담아서 넘치도록 후한 대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왜 그 정도의 일로 화를 내느냐? 당신 무슨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일로 화를 낸다라는 것은 성격에 큰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상대방에게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막상 내가 화를 내는 상황이에요. 내가 화를 낼 때는 어떻게 스스로 이야기합니까? 화를 낼 만하니 낸 것이지, 이만한 것으로는 내가 화를 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동일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참 책임감 없는 사람이네. 약속 이것도 지키지 않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판단을 하죠. 그런데 정작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 나에게는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정이 있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속 좁게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으시나 보네요. 아무도 동감을 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공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자비를 적용시켜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에게 들이대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요, 단순히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윤리적인 권면으로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지 윤리적인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들의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기준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할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렇게도 잘 보면서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잘못은 그렇게 왜써 외면하고 잘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3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3절의 말씀 자 같이 보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선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티와 들보가 나오고요. 티는 어떻게 합니까? 티는 보는데요, 들보는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티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이죠. 먼지와 같은 부스러기입니다. 뭐 내 눈에 들어오면 너무 불편하니까 느끼겠지만 상대방의 눈에 들어가 있는 그 티끌은, 그 먼지와 같은 티끌은 어때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척 작아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 티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방에 있는 티는 너무나도 잘 본다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마치도 우리가
이 돋보기를 들여다보

오듯이 그렇게 쉽게 찾아낸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들보는 어떻습니까? 들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놓는 지붕의 그 무게를 받치는 커다란 목재예요. 그러니까 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들보를 두고서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기울여서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살펴 알아차린다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바라보는 데에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익숙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이 살펴보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티는 잘 보지만 정작 내 눈에 있는 그 큰 들보는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4절에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깨닫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 먼저 나를 보는 눈이라고 정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나를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깨닫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깨닫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깨달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나를 살펴야 할 그 눈이 이미 들보에 가려져 있잖아요. 들보가 들어있잖아요. 들보가 들어차 있어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들보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두워져 있는 눈으로 스스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비추어주는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왜곡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 알 수 있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의 빛이 유는 다른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캄캄한 방 안에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방이 깨끗해서 먼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움이 그것을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창문으로 햇살이 한 줄기 쭉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제서야 온 방 안에 떠다니고 있는 그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러납니다. 방이 갑자기 더러워진 것이 아니에요. 빛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보지도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이고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내 들보였구나. 내 눈에 들보가 가득 차 있었구나. 내가 이채로 다른 형제와 자매를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칠함의 성도 여러분, 눈 속에 커다란 들보가 박힌 사람이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의 들보는 나 자신을 못 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형제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 자체도 어둡고 비틀어지게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형제의 티가, 조그만한 그 티가 그렇게 커 보였던 것도 실은요, 내 눈에 들보가 만들어낸 왜곡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눈에 들보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채로 형제와 자매를 보았으니 그 형제와 자매의 그 조그만한 티가 굉장히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왜곡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들보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빼어내라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보라, 내눈 속에서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구해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먼저 그리고 그 후에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바라보는 그 순서를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형제의 눈을 살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눈을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내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죠. 형제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눈 안에 있는 들보를 그 말씀으로 빼어내는 것, 그것이 너희들 가운데 먼저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눈 속에 있는 그 들보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너 눈에 있는, 우리 눈에 있는 그 들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말씀은요,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네가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며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에게 나아가라라는 말씀. 누가 먼저예요? 내 가운데에 적용시키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들보를 깊이 깨닫게 된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눈에 있는 그 들보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들보를 빼내게 되었다면 여러분,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깊이 알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있었던 그 들보가 너무나도 컸구나. 이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감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끝까지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붙들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어찌 형제 자매에게 쉽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는지 아는 사람은요, 형제를 대하는 눈빛과 태도와 말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변화된 사람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그 후에야 밝히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밝히 본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들보에 가려져서 흐릿하고

0: 일그러졌던 그 시야가 이제는 맑아져서 환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형제의 티를 빼어줄 수 있는 거예요. 심판자로서가 아니에요. 어떤 비난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지체들 곁에 앉아서 그 조심스럽게 그 티를 빼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들으시면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입을 꾹 담고 있어야지라고 그렇게 적용시키는 소극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곁에 형제와 자매를 나와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 내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 형제의 자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가 바로 설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렇게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적용시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치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은 겁니다. 건진받음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형제의 티를 보기 전에 내가 무엇을 먼저 깨닫습니까? 내 들보를 먼저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시면서요, 형제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또한 멈춰야 할 때에는 기도하면서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치람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진주 치람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53-4670번 진주 치람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5MHz 신주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수련회 철이죠. 어제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딸이 지금 2박 3일 교회 수련회를 떠나 있는 상태인데요. 저도 부모라서 딸이 이 더운 날 거기서 잘 먹고 있을지 잘 또 잘지 궁금한데요. 무엇보다도 딸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저도 지나고 보면요, 학생 때는 친구, 공부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 원동력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 깨달음을 우리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갖게 된다면 더욱 소중하죠. 저는 요즘 자연스럽게 저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매년 이 뜨거운 여름에 찬양축제인 나라사랑축제 준비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는 아이들을 볼 때 참 대단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요, 아이들이 내가 왜 찬양을 하는지, 내가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외치고 있는지 그것까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기쁘게 오늘도 새끼라를 통해서 찬양하시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내가 매일 기쁘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목소리로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8845번님께서 나라사랑 축제 기대하고 기대됩니다 하고 서천에서 남편과 일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자, 매년 이 극동방송이 이 8.15 광복절 맞이해서 나라사랑 축제를 항상 개최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역을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이었거든요. 인천 상륙작전 기념으로 했는데 올해는 이제 전남 여수하고 전북 익산에서 이 나라사랑 축제 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이죠.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고 그 다음 날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은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항상 이제 이 전도방송이잖아요. 우리 새끼라가. 또 극동방송 오직 예수 외치면서 영혼구원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70년간을 뛰어왔는데 이 나라사랑축제도 여러분께서 전도 대상자들하고 같이 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막 동요도 부르고 다양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작년 인천 나라사랑축제 때 창원에서 올라오셨다가 이 공연을 보고 예수님 믿고 다시 교회로 갔던 그 영혼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 모시고 오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여러분께서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 현장에서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경기권에서도 이번에 많이 내려가시는데 자 전라남도 지역에서 여수 13일에 여수 진남체육관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전화를 주셔야 돼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여수에 있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몇 명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14일 금요일 자 전북 익산 지역번호 063-854-911번 네, 063-854-0911 이쪽으로 여러분께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수 밤바다도 보시고 네, 전북 익산 네, 또 옆에 보면 군산도 있고 전주도 있고 휴가를 맞아서 휴가철을 맞아서 이렇게 또 이쪽으로 나라사랑축제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전도 대상자랑 함께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수에 이번에 이제 이순신 장군 또 익산에서 4.4 만세운동 해가지고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이렇게 외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노래로 풀어주는 그런 나라사랑축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 어린이 합창단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슬땀을 흘리면서 아이들이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지금 많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13일 여수 진남체육관 061-650-3800 그리고 14일 금요일 익산실내체육관 063-854-0911번으로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이 전도축제 천국잔치에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우리 귀여운 목소리로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도 샵 1069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의정부에서 0688번님 듣고 계시고 광양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송 잘 듣고 계신다고 2483번님 멋진 바닷가의 사진까지 찍어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 고생 많아요 화이팅 하고 9003번님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찬양 죄에서 자유를 엠프렌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어떤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릴까요?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엔프렌즈 죄에서 자유를 예수님 찬양 나 자유 얻었네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찬양을 못 듣고 못 부르겠네요. 막 어깨가 들썩들썩 그쵸? 아마 운전하시는 분도 막 들썩들썩 박수치고 싶지만 참으면서 시원하게 지금 아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청곡 주실 분 사연 주실 분

극동방송 어플로 들어오시면 무료 메시지 회원가입하셔서 들어올 수 있고 50번의 유료 문자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 자, 이 여름, 자,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힘들고 지칠 것 같은데 힘찬 찬양으로 이겨낼 것 같습니다. 1487번인 동탄 셀 예배 드리고 오셨다고요. 자, 1732번님이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네요. 우리 보면은 여름 수련회라고 하고요, 여름 성경학교라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름 찬양학교가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예요. 성경학교.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에 여름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뭐 보면 모세 얘기도 있고 다윗 얘기도 있고 요셉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님 얘기가 있어야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한 나의 사랑하는 책.

자, 우리 대전의 5976번 우리 권사님이시죠? 우리 주바라기 권사님 건강하십니까? 오늘 생신 진심으로 우리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도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 건강하십시오. 여전도회 찬양대회에서 이 곡으로 1등을 하셨네요. 우리 8329번님 돈으로도 못 가요.

노아의 천국은 마치 찬양 나눴습니다.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자, 경주도 덥습니다. 그치 뭐 다 덥죠? 지금 남대문 출첵 8236번님 여수에서 예 구역 예배 드리고 우리 9572번님 메시지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나라사랑축제 우리 어린이 합창단 말씀드렸는데 그거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극동방송이 전국에 13개가 있는데 극동방송마다 다 어린이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합창단 13개 다 모이니까 한 700명 정도 되는데 700명의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뜨거운 여름에 지금 구슬땀을 흘리면서 천국잔치 예 이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3일 여수 예 진남체육관 7시 30분에 있고요. 또 금요일 14일 예, 저녁 7시 30분에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올해는 전라도에서 있습니다. 전라남도 북도에서 있어요. 여수에 있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여러분 신청하실 분 061-650-3800 이쪽으로 미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산에 있는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 예, 854-0911 이쪽으로 여러분께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내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새끼라를 통해서 아니면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갔는데 아 교회 간 얘기 계약한 얘기를 내가 말씀을 못 드렸다 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드디어 교회 갔습니다. 이거 한번 알려주십시오. 제가 방학을 끝냈어요. 이렇게 꼭 좀 알려주시고 자, 이 여름 예전에 내가 수련회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갔는데 지금은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채 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 하는 분 계시면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분 신앙의 방학생이라고 하는데 방학이라고 한번 문자 한번 주십시오. 선물도 드리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샵 1069 문자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다.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 있다. 방학 무교. 네, 지금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들고 갈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0: 정자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 함께 나눴습니다. 차가 엄청 막히지만요. 찬양 들으면서 즐겁게 가신다고 9335번님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수원 41도 덥지만 새끼라 들으면서 시원하게 퇴근합니다. 6718번님도 오셨어요. 너무 덥고 지치는데 신나는 찬양에 힘이 납니다. 우리나라 귀한 보배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찬양단 정말 잘합니다 하고 어플로 8235번님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3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본인이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지금 듣고 있다. 아, 찔린다 하시는 분 방학, 무교, 방학이 많겠죠? 샵 1069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한번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찬양 나가는 중에 4017번님이 언니가 방학이래요. 언니가. 그래가지고 언니 전화번호하고 성함을 지금 문자로 막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데 일단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언니가 전화를 받을 수 있을지. 신호가 갑니다. 언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아,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신호는 갑니다. 우리 언니 박명숙.
1: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0: 자, 일반 전화로 가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겠죠. 한 번만 더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5623. 자, 우리 언니에게 동생의 요청으로 지금 전화합니다. 신호는 가는데
1: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
0: 우리 전화를 안 받네요, 언니. 아, 동생이신가요? 동생분이죠? 네. 전화를 네. 안 받네요. 다음에는 한번 얘기해놓고 생방송 네. 중에 한 문자 한번 주세요.
2: 네, 그럴게요.
0: 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자 그러면 자 방학이라고 지금 문자를 준 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방학인가요? 본인이 방학이겠죠?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 8633번님 갑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누가 네.
0: 운전 중 아니시죠? 네. 운전 중 아니에요?
3: 아니에요. 집이에요.
0: 집이에요? 혼자 네. 있습니까? 혼자?
3: 딸하고 있어요.
0: 딸하고 있어요?
3: 네.
0: 본인이 방학 맞습니까?
3: 네.
0: 몇 년 방학이에요?
3: 2년 정도 됐어요.
0: 2년 정도?
3: 네.
0: 딸은요? 딸도 방학입니까?
3: 딸은 잘 다녀요.
0: 딸은 잘 다녀요.
3: 네.
0: 저하고 첫 번째 통화인가요?
3: 네.
0: 그렇죠?
3: 네, 처음이에요.
0: 처음이에요. 왠지 목소리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느 지역이세요?

0: 남양주시예요.
1: 남양주.
0: 예, 경기도 남양주시.
1: 남양주. 아까 2년 방학? 1년 방학이요?
0: 2년이요.
1: 2년 방학. 예.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0: 오래됐어요. 한 10년 넘어요.
1: 10년 넘었어요?
0: 네.
1: 10년 넘

0: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8633번님 마음은 여시고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네요. 방학이라고 오늘 처음 보내셨나요?
1: 네.
0: 자,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선물.
1: 네. 네.
0: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원하는 선물? 응?
1: 커피요.
0: 커피. 아, 알겠습니다. 요즘 더운 날이어서 그런지 커피 선택하는 분들이 참 많네요. 자, 우리 네. 8633번님, 어떤 이유로 2년 동안 지금 방학을 맞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1: 네.
0: 응?
1: 네.
0: 이번 주부터 원래 다녔던 교회를 가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네. 남양주의 교회를 소개시켜드려도 좋고,
1: 네.
0: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방송도 계속 듣고.
1: 네.
0: 어떻게 교회 가게 되면 혼자 가시나요?
1: 예? 저 남편하고 딸하고요.
0: 남편하고 딸하고는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1: 네.
0: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남편하고 딸하고 남편 딸도 계속 엄마와 아내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것 같은데 이번 네. 주부터 꼭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네.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자, 우리 8633번이 이번 주부터 꼭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혹시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이 있을까요?
1: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0: 네. 이 찬양을 왜 좋아하세요? 어떤 이유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 제가 옛날에 기도원 갔었는데.
0: 예.
1: 제가 좀 힘들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거기 사이다 목사님이 주의 음성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사에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0: 예, 예. 오늘 이 전화 연결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 보내면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지금 전화를 했는데 방금 막 끊어졌거든요. 자, 제가 한번
1: 전화가 왔는데
0: 아유, 받았다가 끊어지네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대전에 계신
2: 통화 중이어서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
0: 서로 전화하고 있군요. 서로
2: 소리 후 통...
0: 3373번님 제가 전화할게요. 제가 지금 극동 방송에서 전화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전화할게요.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다가 찬양 끝날 때쯤에 전화가 딱 됐는데 자, 우리 3373번님
1: 고객님,
0: 전화가 안 되네요. 자, 잠깐만요. 한번 여보세요?
1: 여보세요? 네, 피디님.
0: 예예, 3373번님 맞죠?
1: 네네.
0: 아유, 제가 지금 이제 막 이제 안 되겠다 했는데 또 전화를 주셨구나. 서로 지금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1: 예, 라디오를 같이 켜놨더니.
0: 예.
1: 그래서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예. 예. 아니, 제가 사연 보고
1: 예, 예.
0: 이게 보니까 작년에 9월 정도에
1: 예.
0: 지금 우리 전화 받고 계신 분이 김동희님 맞죠?
1: 네네네.
0: 김동희님이 그때 노난현님을
1: 예, 예.
0: 전도 요청했었어요.
1: 네네네.
0: 요양병원 그 동료.
1: 예, 예.
0: 지금 이 문자에 지금 내용이 바로 노난영님 얘기인가요?
1: 아, 그게 아니고요.
0: 예.
1: 우리 병원에 그냥 계신 어르신인데.
0: 예.
1: 예, 많이 안 좋으셔서.
0: 예.
1: 자기 형수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오셔서.
0: 예.
1: 며칠 전에 이제 병상 세리를 받으셨어요.
0: 예.
1: 근데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계속 제가 라디오를 틀어주거든요.
0: 예, 예.
1: 틀어줬더니 지금 라디오를 틀어주면은.
0: 예.
1: 눈을 번쩍 뜨고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네. 그래서 많이 아파서. 그냥 뭐 좋은 찬양 있으면 한 번. 노래만 나오면은 말씀할 때보다도.
0: 네네.
1: 노래가 나오면은 눈을 번쩍 뜨고 듣고 계셔요.
0: 그랬군요. 저는 혹시 네. 김동해 님이 그때 전도 요청했던 노난영 님인 줄 알고. 노난영 님은 지금 어떻게, 어떠신가요?
1: 교회 어디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제가 다니는 데 아니고,
0: 예.
1: 다른 데 가까운데, 친구분이 다니는 데 같이 다니나 봐요.
0: 그러면 방송 끝나고 하면 노난영님께 한번 전화 한번 드려야겠네요.
1: 아, 그러세요?
0: 네. 같이 대전에 계신 분 아니신가요?
1: 예, 대전에 있는데, 이제.
0: 같은 직장은 네. 아니에요?
1: 네, 같이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 요양원으로 옮겨갔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병상 세례 받으신 분은 네. 원래 네. 예수님 안 믿다가 최근에 네. 세례 받고.
1: 최근에, 예. 네.
0: 그렇구나.
1: 형수님이 네. 다니시고,
0: 네네.
1: 또 제수 씨가 다니시고,
0: 예, 예.
1: 자녀들이 다니고 하는데,
0: 그렇군요.
1: 본인은 이제
0: 거의 임종 전에, 지금
1: 네네.
0: 임종 전에 지금 이 극동방송을 네. 듣고 있으면서
1: 네. 네.
0: 제 목소리가
1: 네.
0: 나오면 눈이 번쩍 뜨신다고.
1: 지금 들리시죠?
0: 그 지금 듣고 계시겠네요.
1: 여기 이제 머리카락에 예. 이렇게 떨어놨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교회
0: 네네.
1: 다니신 우리 팀장님 교회를 또 신실하신 분이신 줄 알아서
0: 예.
1: 팀장님 오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0: 그렇군요. 어머님이신가요? 아버님이신가요? 남성분이세요? 여성분?
1: 예, 할아버지세요.
0: 할아버지.
1: 네네.
0: 자,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 며칠
1: 네네.
0: 전에 병상 세례 받으셨다고
1: 네네네.
0: 하는데 지금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눈 뜨고 듣고 계세요.
0: 아, 눈 뜨고 듣고 계세요. 네.

0: 예수님, 예, 믿기로 결심하신 것도 너무 잘하셨고요.
1: 예,
0: 우리
1: 맞아요.
0: 아버님,
1: 아시는 것 같아요.
0: 제가 지금 아버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버님 들으시라고.
1: 네네네. 제가 라디오 바짝
0: 예.
1: 들려드릴게요. 네, 좀
0: 네,
1: 기회
0: 아,
1: 내드릴게요.
0: 예, 아버님,
1: 네.
0: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정말 믿은 거 정말 잘하셨어요.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보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 또 들어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3373번님의 요청으로 제가 이렇게 마지막 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 보내주면서, 눈물 흘리세요?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네. 우리 천국에서 봐요. 저 높은 곳에서 봐요.

자, 우리 대전에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요양병원에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찬양으로 제 목소리로 눈이 번쩍번쩍 하신다고요. 또 이 같이 서로 나누면서 눈물 글썽글썽 눈물 흘리셨다고 했는데, 그래요 아버님, 우리 저 천국 저 높은 곳에서 만나자고요. 여러분 복된 주말, 덥다고 또 예배 방학하면 안 됩니다.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월요일에 뵙자고요.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2: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0: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께서 시편 37편 4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품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서울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길도 굉장히 복잡하고 차들도 많고 당시에 제가 이제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가 이제 운전을 해서 장례식장을 간다든가 또는 예식장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토요일에 교구 식구들을 이제 모시고 제가 이제 승합차를 운전해서 강남에 있는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예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이야 스마트폰 앱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쉽게 우리가 안내를 받아서 갈수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저는 또 초행길이니까 그냥 내비게이션만 믿고 그 안내를 따라서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한 지한 30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차 안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옆에 있던 집사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가야 저 길이 훨씬 빠르다고, 뒤에 있는 권사님은 아니라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막 뒤에서 난리인 겁니다. 내비게이션은 작동이 안 되죠. 저는 길을 잘 모르죠. 여기저기에서 막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야기를 하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행히 잠시 뒤에 이 내비게이션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를 따라서 예식장까지 목적지에 잘 도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내가 아는 길과 전혀 다른 길로 안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좁은 골목과 또 내가 아는 길과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면 이 길이 맞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꼭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 가장 빠르게 또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때이 내비게이션을 믿는 이유가, 신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막히지 않는지, 공사하지 않는 길, 또 사고 나지 않는 길이 나는 알수 없지만, 이 내비게이션은 저 높은 하늘에 인공위성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디로 가야 사고가 나지 않은 길로 가는 길인지 위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길 따라 우리를 안내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찬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가는 모든 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어떻게 넘겨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넘겨드렸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말씀을 쭉 끝까지 읽어보면 다윗이 언제 썼는지, 어느 때에 썼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다윗의 나이를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젊을 때에 쓴 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의 온갖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한 노년에 다윗이 지난 날을 되새겨보면서 쓴 인생의 유언과도 같은 시가 이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법도 안 지키는 것 같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사는데 왜 저렇게 돈도 잘 벌고 떵떵거리며 잘 살까? 반대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렇게 어렵게 살까?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이리로 가면 이리로 쫓아오고 저리로 도망가면 저리로 쫓아오고 광야에 숨고 동굴에 숨고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넘겼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좀 편안하게 살까 싶었는데 이번에 믿었던 부하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까지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죠. 얼마나 긴박했던지 다윗이 그 왕궁에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을 괴롭혔던 그 악인들은 세상 권세를 다 쥐고 떵떵거렸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속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그런데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세월이 흘러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그 악인들의 마지막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악인들이 마치 여름날 파랗게 돋아났다가 가을 되면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는 풀잎처럼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억울해도 괴로워도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는 걸 다윗이 세월이 흘러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쓴 시가 이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 34편 4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에만 밑줄을 긋고 또 집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먼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내 통장의 잔고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내 자식이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서 기뻐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에 대한 기쁨인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기도가 그대로 응답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 사업이 잘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질병이 온 나라에 번져 있었고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침략해서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언제 쳐들어올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위태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에 봐도 없다 없다라는 표현이 다섯 번이나 등장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라는 말까지 포함하면 여섯 번 나오는 셈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과 농사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도 없다, 양도 없다, 밭에 열매도 없다, 심지어 나무에 열매가 없다, 다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보여지는 그런 환경이 다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여건과 힘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섭섭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러한 상황들은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밭에 열매도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40년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미디안과 같은 나라들, 많은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을 그때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하박국 선지자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외국에 출장을 갔던 아빠가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빠는 출장을 갔다가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신식 장난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때에 문이 열리자 아이가 막 달려갑니다. 만약 아이가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아빠 손에 들려진 최신식 장난감만 낚아채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이 아들이 아빠를 향해서 막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아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허블나게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분이 째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출장을 다녀오느라 그 힘들었던 모든 그런 피로가 한 번에 확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응답, 그 선물만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에게 와서 아빠,

내가 아빠의 자녀인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랑스러워요. 엄마의 딸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이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매일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 마음의 소원을 꿰뚫어 보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란 것이 뭘까요? 우리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 우리의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의 위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인생의 모든 그러한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맡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갈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진짜 뜻이 뭐냐면 굴려버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하고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님께로 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걱정의 돌덩어리를, 염려의 돌덩어리를, 자녀의 돌덩어리를 꽉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짐을 내려놓았다가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다시 그 짐을, 그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나의 미래도, 내 직장의 미래도, 내 자녀의 미래도, 건강의 문제도, 내 삶의 수많은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굴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겁고 거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품으시면, 오늘 말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토록 무거워 보였던, 그토록 커 보였던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한 밖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주어지는 최종적인 결과가 여러분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정오의 빛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나타내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그림자가 짧은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정오입니다. 한낮.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정오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는 그림자가 길게 드루어지지만 이 정오 때에는 가장 강력한 태양빛 아래 서게 되면 그림자가, 그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길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때로는 가정에서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 가고 헌금하고 또 봉사 생활하는데 왜 네 삶은 아직 그 모양이냐,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기나긴 그런 영적인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 그 정오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햇빛이 우리 가정에

0: 비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그 삶에 정오의 빛같이 딱 비추기만 하면 그 어두운 그림자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의 돌덩이가 있습니까? 걱정의 돌덩이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의 미래입니까? 건강의 연약함입니까? 물질의 어려움입니까? 인간관계에 꼬인 실타래입니까? 그 모든 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운전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오의 빛처럼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와 평안과 기적을 삶 속에 풍성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73-1004번, 지역번호 055-273-1004번 창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성가이세 매청자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제건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면 세상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주님이 바라보고 계실 거라 믿으며 과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가이샘 첫 곡은 물 위를 걷는 자 준비했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같이 가져보길 소원합니다.

물 위를 걷는 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준비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주님만 바라보라였으며 앞서 들으신 곡은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은혜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찬양하자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하자 들으셨습니다. 성가의 섬에서 드리는 마지막 곡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FEBC 지금까지 성가의 섬 진행의 재건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규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요즘은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학창시절에 다들 지우개 많이 쓰셨었죠? 연필이나 샤프로 쓴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면 그 글씨가 깨끗하게 지워지면서 지우개는 점점 작아지잖아요.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자신의 몸이 닳아 없어지며 누군가의 실수를 지워주는 지우개를 떠올리면 한 번씩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가족을 위해 조용히 희생하는 부모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교회의 성도님들,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주고 조금 손해본 것 같아도 먼저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들까지.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에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가장 귀하고 가장 숭고한 그 사랑의 모습이 어쩌면 지우개와 조금은 닮아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누군가의 작은 실수를 조금 더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지우개 같은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사랑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은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이 시간, 8월 7일 금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입니다. 오늘 첫 곡은 진아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라이브였죠. 은혜 충전 라이브의 라이브. 한글도 좋고 영어로 L-I-V-E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출석 단어 보내주시면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 라이브 L-I-V-E 지금부터 빠지지 말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금요일 성경 넌센스 아닙니다. 성경 퀴즈, 성경 퀴즈가 준비된 날인데요. 바로 문제 나갑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등장을 하죠.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배고픔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불평을 달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광야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 그 불만을 달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것은 과연 무엇인지,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정답은 두 가지.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석 단어와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크룩스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합니다.

0: Summer special, summer special.
1: 방송 summer special 함께해요.
0: 시원하게 summer special.
2: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 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금요일 성경 퀴즈가 나가는 날인데요. 문제 한 번 더 드립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광야에 들어서자 배고픔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 가지고요. 글자 수로 보면 뭐뭐와 뭐뭐뭐뭐 두 글자, 네 글자입니다. 뭐뭐와 뭐뭐뭐뭐.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두 곡 만나보죠. 아이노스 합창단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강성훈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만나봅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이동영 김윤희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영적 결핍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육신적인 결핍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 결핍,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영적 결핍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이렇게 우리가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먼저 영적 결핍을 이야기하기 전에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 영적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비로운 일이나 초자연적인 상태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다 할 때는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우리 영적으로 풍성할 때는 나의 욕망이나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생각하고 행동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8장 5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열매는 우리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할 때 우리는 만사가 형통한 은혜를 누립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결핍되었을 때는 또 어떤 상태일까? 영적으로 결핍된 것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지 못하거나 그것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때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사탄의 간사한, 사탄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우리가 막 요동을 해요. 영적으로 많이 요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삶과 신앙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조그만 일에 막 요동을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핍절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영적 결핍

깊이의 아픔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 결핍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나는 과연 영적 결핍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결핍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생각의 초점이 육신의 일에 맞춰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이 나를 막 주장하고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육신의 일에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보다 내 욕망과 내 육신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 이런 삶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불신자와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에 맞춰져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는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 영적으로 결핍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 감정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마치 죽음과 같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핍절할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이 없고 도리어 불안과 허무함이 우리가 가다 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일시적 찰나지고 나중에는 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돼.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없으니까 이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진정한 평안은 성령의 열매고 성령에 속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이들이 누리는 건 성령이 주실 수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참된 희락의 기쁨이다. 성령의 열매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없으니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 어떤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결핍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없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말씀에 굴복,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7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핍절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해요. 그게 영적으로 핍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죠. 할 수도 없죠. 왜? 핍절과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에 왜 순종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영적 핍절.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는요, 우리 어느 날부터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영적으로 핍절할 때 일어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즐겁게 순종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이 뜨거운 열매를 맺어가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영적 결핍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결핍된 상태라면 여러분 탈출해야 돼요.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만사 형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영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할까?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꽉 차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채울 수가 없잖아요. 비워야지 채우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영적 결핍에서 영적 충만함으로 여러분 나가려면 여러분이 싹 비워버리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을 비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으로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내 인생을 핸들링하려는, 내 인생을 통제하고 내 인생을 조정하려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모든 걸 버린다, 배설물과 지역인다, 해로 여긴다 하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것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내가 핸들을 잡고 내 인생을 통제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이,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되 내가 모든 것에 내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내 지식, 내 경험 다 배설물과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 탁월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를 인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너무너무 탁월하니까 나는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맡겨야 되니까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차원이 안 돼. 그게 굉장히 축복의 옵션이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비워야 될 것은 나의 숨겨진 죄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이 되면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아침돼도 울고 있는 분 있잖아, 그렇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안에 어이구 어이구 하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 내 영혼의 조언을 거닐고 있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내 안에 있으면요 슬픔 걱정 있는데 순간은 어렵어. 하나님이 쭉 만져주니까 정천 장로야, 조성근 장로야, 정성현 장로야 하나하나 만지니까 열이 이까지 찾는데 내가 대열이 아닙니까? 찾는데 쫙 평안함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의 조언을 거내주고 내가 더러우니까, 내가 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의 조언을 거닐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내 더러움을 다, 여러분 죄를 제거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마음껏 여러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핸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돌이키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결핍에서 영적 충만을 가려면 비워진 자리를 채워야 돼.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요. 근데 그대로 두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피폐해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빈집 비유가 나와요. 이거는 한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 나왔어.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쉴 곳을 찾는데 못 찾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물귀신은 없어요. 물을 피해 다니는데 물 위로 이렇게 피해서 쉴 곳 찾는 쉴 만한 곳은 없죠. 근데 문득
자기가 있다.

있던 그 사람을 생각해서 딱 돌아보니까 아, 자기가 있던 그 집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도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 비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해요. 야, 내가 있을 땐 더러웠는데 청소 수리가 잘 됐네 하고 자기 귀신,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그에게 들어가서 거했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비유를 들려주면서 나중의 형편이 전의 형편보다 더 심하니라,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 늘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됐는데 더 고약하게 되는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고 가슴 아픈 건요, 요즘은 우리가 기도원 같은 거 잘 안 가잖아요. 가라 가래도 안 가는데 옛날에는 기도원을 너무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 가고 또 이상한 것도 많이 생기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원에 가면 뭘 합니까? 여러분 다 회개 기도하잖아요. 주여, 진짜 눈물을 흘리니까 뭐 눈물이 뭐 강이 됐더라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콧물 눈물 나면 주여 이 죄인 용서하세요. 전부여 흐지 없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라실 때 나를 오라서 회개 무지하게 했다니까. 진짜 회개했어요. 나도 그랬고. 근데 그분들이 좀 고약해. 성격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아주 이 예수자, 그 회개만이 하면 욕심도 많아. 내가 100% 다 그런 거 아닌데, 내 갖고 있는 빅데이터에 의하면 욕심도 많고 성질도요. 양보 없어. 의를 위해 싸우는 십자가 군병에 대해서 막 싸우는 거야. 그건 나 이해가 안 됐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분명히 회개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니까 악한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붕회 다음에 힘들잖아요. 침례식 다음에 힘들잖아요. 오늘 설교 은혜 받았잖아요. 가다가 부부 싸움이에요. 그날 집에서 싸운다니까. 제자훈련도 숙제해갖고 남편 사랑합시다, 아내 사랑합시다, 그 주간에 싸워요. 그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비운돼서 빈통을 그대로 두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성령이 핸들을 잡고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17절, 18절 가면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 세상에 취해 살지 마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 어떤 사람 맥주 한 컵을 다 먹고 나는 이제부터 맥주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문득 생각나는 맥주 공장이 다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맥주 공장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맥주를 마치지 않으면 저 직원들이 이제 고용이 상실되어지고 그러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 맥주를 마시겠다.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성령을 채워야 돼. 프랑스의 철학자이신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세상의 명예도 물질로 기쁨으로도 아무것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많은 분이 돈도 많이 벌고 막 기쁘는데 허할 때가 있어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허하다는 말은요,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면 공허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허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신실한 모습을 섰지만 그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게. 여러분 좋은 집에 이사를 갔어요. 리모델링도 했어요. 막 했어. 그래서 막 사람하고 뭐 냉장고 좋은 거 다 이었어. 그런데 그게 사람이 없어. 그 가정 안에. 부부가 힘들 때는 서로 사랑하고 조금 이천하고 그렇게 했는데 돈도 생기고 집도 편하고 하니까 아내는 안방에, 남편은 거실에, 아이는 지방에, 옛날에는 테레비 본다고 집에 자꾸 방에 들어가 이러잖아요. 애들은 요즘 밖에 안 나옵니다. 왜? 지방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든지 유튜브 하면 되니까 안 나와. 옛날에는 방에 안 들어갈래? 방에 안 들어갈래? 하고 뭐 그랬잖아요. 공허한 거예요. 집은 커졌는데 공허해져.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건요, 성경이 정답을 딱 마련하셨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의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의 힘쓸 때 성령이 바람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우리 4장 4절에 보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심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것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 그리고 4장 5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들어올 때 우리가 거룩해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풍성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늘 우리 안에 풍성해. 그럼 먼저 말씀이 풍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건 진리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첫 번째는요, 이것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정확한 정답을 알려주거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첫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말씀이 충만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늘 읽고 듣고 암송해야 돼. 여러분, 제가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치매검사를 했어. 예, 우리 목사들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나이 들어갖고, 그냥 팍 죽는 건 안 무서워. 치매 걸리면 자꾸, 뭐 그런 걱정이 좀 있어. 그래,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치매 걸리면 어쩌나,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해결책이 있다는데,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병원에서 신세지고 가족 고생시키면, 금식기도 하면 딱 죽어본다는 거지. 금식.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 치매 걸렸는데 금식을 해야 되는 건 어떻게 안 오? 내가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암송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 안 걸려면 암송하세요. 암송.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금이라고 그랬잖아. 사탄이 내게 유혹하고 할 때 잠시 있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성경 뒤지고, 성경도 모르니까 검색창 들어가서 뭐랄까, 사탄의 유혹이랑 그게 관련되죠. 어느 세월에 그래. 항상 염려 걱정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다가 오늘 너희 구할 거 감사함을 해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버라. 사탄이 내 앞에 있어.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 이름, 내가 목에 가는 뭐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느라. 이는 힘으로 되지고 능으로 되지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간직해야 돼.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반대해서 끊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가슴에 간직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간직하는 중요한 방법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묵상은 하나님 말씀, 목사님의 설교로가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저도 이 설교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게 있잖아요. 막 그렇지. 내 나이도 좀 되잖아. 그래서 또 뒤로 가는 건 또 사람이 그죠. 일사불되잖아. 거기까지 나왔는데 또 뒤로 가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큰 백발 쓰잖아. 혹시나. 근데 이게 안 보여, 사실은. 그래서 어딜 많이 썼는데 하나도 보지는 못해. 근데요. 근데 내가 쓴 게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여러분, 큰닝 페이퍼 해봤습니까?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은 큰닝 페이퍼 만들 계획이 없어요. 그 조금 하는 사람들 컨닝페이퍼 만들어요. 근데 컨닝페이퍼 만들면 잘 안 보여. 근데 컨닝페이퍼 만들면서 다 외우는 거야. 묵상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머리로는 안 외워지는데 오늘 목사님이 영적 결핍 이야기했는데 내게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을까? 왜 내가 어느 날부터 자꾸 말에 가시가 있을까?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가슴이 새겨진. 할렐루야. 여러분, 주야로 묵상. 그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랬단 말이죠. 세 번째는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에 충만하려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0: 이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풍성하려면 어떨까요? 이것도 내가 반복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풍성하려면 첫 번째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학교를 갑니까? 왜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습니까? 천재들은 자기 혼자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우린 천재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면 그런 어떤 커리라든지 학교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내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도 생활을 정확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좀 부족하고 억지 같지만 그것이 내 기도를 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지체장이 고쳤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할 때 내 소원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 가장 성숙. 우리 기도가 리모컨이야. 리모컨 버튼. 하나님 1번, 2번, 3번. 요즘 뭐 워낙 뭐 AI들이 발달하니까 뭐 차 타기 전에도 뭐 등 누르면 에어컨이 돌아가고 우리 이래서 하나님도 자꾸 시켜먹는 에어컨 켜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자금 타게 해주세요. 아, 뭐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필요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거. 하나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이제 헤브론에 자기가 7년 반 왕이 될 때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서 왕으로의 출발, 입지를 다지고 발돋움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기도를 풍성하려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5분에서 6분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요, 여러분 온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영어로 worship이다 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worship한 뭐 worship 우리 찬양 예배할 때도 worship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worship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분해를 하면 worth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ship는 전미사로 뭐 배라고도 말하지만 전미사로 어떤 상태 자기 직분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ship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가치 있는 상태, 최고의 것을 돌리는 게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이웃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선순위에 첫 자리 드리지만 하나님께 다가가서 안아드리고 하나님께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할 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지켜 예루살렘 가다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베데스다 못가로 갑니다. 거기서 38년 된 병자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하려면 이런 사랑의 시선과 발걸음은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2-4644번 진해 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저는 창원 사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일의 권사입니다. 극동방송이 개국하면서부터 프로그램을 맡아서 그러고 보니 30년이 됐네요. 지금은 아침 5시에 방송되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진행 중입니다.
2: 지난 30년을 돌아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1: 아니, 모든 게 기억에 남는가 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죠. 아니,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 이만큼 흐르고 나니까 그 귀중하고 소중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있었다는 게 몸둘 바 모르는 영광이죠. 그저 감사 또 감사할 뿐이에요.
2: 30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을까요?
1: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이끌어주심이라는 걸 모를 때에는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꼭 내 뒷머리를 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를 이리로 보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꽃길을 걸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은 좀 외람되지만 아름다운 놀이터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을 할 때마다 즐겁게 노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더니 벌써 30년이네요.
2: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되셨나요?
1: 제가 수십 년 전에 젊을 때 지상파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원 극동방송이 개국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도 극동방송이 개국된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할 거라 그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뭐.
2: 창원 극동방송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1: 지금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앞으로는 더 사랑을 받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해지고 세워지고 한 그 진솔한 고백들이 제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제 마음에 쌓여가고 있는 거죠. 네, 30살이니까 이제는 넘어질 일도 다칠 일도 없이 우뚝하고 강건하게 서 있는 극동방송이고 앞으로는 세월이 더해갈수록

0: 더 건강함이 영육간에 더할 것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1: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일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주나목의 내가 매일 기쁘게로 출발합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첫 곡 주나목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는 한 주간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삼 스틱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문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릴게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을 보면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중에 배고픔으로 인한 불평과 불만이 마구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것은 무엇인지 정답은 두 가지고요. 글자 수를 알려드리면 뭐뭐와 뭐뭐뭐뭐 뭐뭐와 뭐뭐뭐뭐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하나는 약간 빵류 뭐 그런 거고 하나는 고기류 이런 건데 정답하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양 두 곡 들으신 후에 썸머 스페셜 특집 건강 칼럼 만나보도록 하죠. Here is love,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리고 소리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띄워드립니다.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치과 전문의 한상국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임플란트 치료는 상실된 치아를 대신하기 위해 턱뼈에 인공치근을 신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는 치료입니다. 자연치아와 비슷한 기능과 심미성을 기대할 수 있어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의 장점으로 자연치아와 유사한 제작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건강한 치아를 삭제하지 않아도 되고 적절히 관리하면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심미성이 우수하고 발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의 단점으로는 치료 기간이 비교적 길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스스로 붓기나 통증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턱뼈가 부족한 경우 뼈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으로는 처방받은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며 관리하여야 합니다. 수술 후 24시간 정도는 심한 운동, 음주, 흡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고 수술 부위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며 칫솔질과 치실을 사용 등 구강위생을 철저히 하고 치과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검진과 유지관리를 받습니다. 임플란트 수명은 개인의 차는 있지만 구강위생관리와 정기검진이 잘 이루어지면 10년에서 20년 이상, 경우에 따라 그보다 더 오래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 주의염, 흡연, 당뇨병의 조절 상태, 과도한 이갈이 등은 임플란트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개인의 잇몸 상태와 전신 건강에 따라 치료 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밀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한상국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금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한웅재 목사님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오늘 데일리 미션 성경 퀴즈 정답을 발표해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배고픔으로 인한 불평불만이 터져나오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려주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마치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요거 제가 발음 이런 거 잘 볼 거예요. 만나, 미음, 마에 니은 받침이고요. 예, 맞나, 마에 시옷 이런 거 안 됩니다. 오답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메추라기 할 때 메, 아이 아니고 어입니다. 어이. 메시 할 때 메.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정답 맞히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은혜 충전 라이브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셨는데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도 꼭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찬양 두 곡 만나보죠. 먼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색소폰 연주로 듣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합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 경남도민들과 함께하는 예배이고요. 또 광복의 기쁨과 그 즐거움, 그리고 또 그 은혜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우리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롬갓의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만나봅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옹기장이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정성껏 뿌렸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자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종들이 놀라 주인에게 가라지의 출처를 묻습니다.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고 답변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법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 밭에 몰래 가라지 씨를 뿌리는 행위를 엄벌하는 조항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도 악한 씨앗을 덧뿌립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도 거짓과 위선, 불의와 분란이 나타납니다. 주인의 밭에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본 종들은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뜻밖에도 가만두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당장 뽑지 말라고 한 이유는 곡식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가라지는 싹이 트고 자라는 동안에는 밀이나 보리 같은 곡식과 외형이 너무 비슷해서 농부들이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의욕만 앞서 억지로 가라지를 뽑다가는 뿌리가 서로 엉켜있는 연약한 곡식의 뿌리까지 함께 뽑힐 수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곡식의 안전과 보존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만두라는 말에는 심판의 유예와 은혜의 기회 부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나 교회 안에 불의를 즉각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듯 보이는 이유는 이들의 죄를 용납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이런 시련과 모순 속에서도

0: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한된 눈과 불완전한 기준으로는 곡식과 가라지를 100%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죄와 심판의 낯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숙하고 성급한 판단으로 누군가를 가라지로 규정하고 뽑아내려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이들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라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분노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해 버리면 정작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곡식은 가라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최후는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끝인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모아 영원한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실 것입니다. 지금은 가라지를 뽑아내기 위해 다투고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곡식으로 익어가야 할 때입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겨울 왕국에 사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때 이제 세계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재밌었으면 전 세계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겨울 왕국입니다. 겨울 왕국 1편도 나오고 2편도 나오고 곧이어서 이제 3편이 개봉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만 해도 천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이 겨울 왕국 애니메이션인데도. 근데 2014년에 이제 겨울 왕국 1편이 개봉되었을 때 그때 보면은 막 엘사가 입은 드레스가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유치원이나 거리들마다 막 파란 드레스를 입고 반짝이는 망토를 입고 남자 아이들도 막 그 여자 아이들만 입는 건데 막 남자 아이들도 입고 레디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 풍경들이 뭐 레디고가 뭡니까? 다 잊어 내 마음대로 살겠어 노래 가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뭐 가사 내용도 잘 모르면서도 막 목이 터져갖고 레디고 막 그렇게 외치면서 뭐 이 또 이 노래가 카페든지 백화점이든지 대형마트든지 옷가게든지 뭐 거리마다 이 노래가 터져 흘러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에 열광을 했을까? 애니메이션 영화인데도 그렇게 많이 열광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안에 있는 철저한 고립, 철저한 외로움 이런 것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저버리고 우상을 선택해가지고 영적으로 겨울 왕국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왕국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아들 로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제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그 다음에 열 지파, 그 여기는 두 지파고 남유다는 두 지파, 그 다음에 이들은 열두 지파인데 열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솔로몬 다음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징계를 받아서 쪼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다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대를 받아서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세우시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막상 왕위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면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려 하냐면은 성전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남유다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남유다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이 딱 보니까 자꾸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예? 절기 지키러 이제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점점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지금 남유다에 있단 말입니다. 다윗 왕조가 전통성이 남유다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러 가다 보면은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결국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를 죽이지 않겠나 이런 두려움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못 지내도록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리도록 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베델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 두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 다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200년 동안 겨울 왕국으로 얼어붙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 비극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금송아진 우상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헌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어디서든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그런 영적인 관람객 정도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믿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생활에 간섭받기 싫어하고 헌신도 싫고 희생도 없고 그냥 외딴 섬에서 고립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성도들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베델이요 단 이 금송아지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 되면은 내 사랑하는 교회, 내가 만나고 싶은 세례가족, 내가 기쁨으로 순수하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임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차가운 겨울, 이게 하루아침에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22년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금송아지 두 마리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다는 사실 아닙니까? 열왕기하 1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홉 개의 왕조가 바뀌면서 총 19명의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 하나님 섬기는 왕이 없었습니다.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인류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신뢰하고 쫓았고 그리고 세상에 이 우상들이 풍요와 번영을 가져줄 것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믿고 속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평안할 수 있을까? 이게 모든 관심이었습니다. 거룩한 삶보다는 성공하는 삶, 은혜보다는 번영을 원하면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리고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전하는 선지자들을 거듭거듭 보내시면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보내셨어. 그렇지만 이 영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겨울왕국과 같은 그들은 더 이상 아무리 외쳐도 꽁꽁 얼어붙은 그 마음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겨울왕국에서 다시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한 나라의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멸망은 우리의 신앙의 거울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안에, 말씀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얼어붙은 겨울 왕국과 같은 이 나라의 최악의 절정이 언제인가?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 빙하기가 쭉 될 때 절정기가 언제였느냐 하면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이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세벨이란 여자를 정략적으로 이세벨 여자하고 결혼해가 그랬던 겁니다. 요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 요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다 얼음덩어리로, 우상을 섬기는 얼음덩어리로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은혜의 단비가 3년 6개월 동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에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가진 선지자 엘리야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데리고 온 이 무당이 몇 명이냐? 바알 선지자. 선지자라는 게 무당입니다. 이 바알 무당이 450명.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 무당이 400명. 그들이 850명입니다.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시집올 때 데리고 온 무당이 850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을 다 갈멜산 꼭대기로 다 데리고 온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물을 확 부어가지고 꼬랑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 내기를 하자, 시합을.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맞다 맞다, 그래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결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 다 오나? 850명 다 오라. 그러니까 엘리야 혼자. 그런데 결투하러 온 바알 선지자, 바알 선지자, 즉 바알 무당 450명만 온 겁니다. 그래서 자,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부터 구슬해라, 너희부터 펄쩍펄쩍 뛰면서 구슬해라. 나중에 안 되니까 칼로 자기 몸들을 자해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막 자기들 신이 보라고, 자기들 보라고 막 몸을 자해하면서 450명이 가가이겠죠. 엘리야가 팔짱을 끼고 봅니다. 엘리야 팔짱 끼다는 그런 성경이 없는데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아이고 이놈들아 이러면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 그들이 막 이 자해도 하고 신이 왜 우리를 안 보느냐고 막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 오후가 되고 하니까 지체가 다 뻗어버립니다. 기진맥진에 다 서리집 450명이다. 더 해봐라, 더 해봐라. 너 이제 엘리야가 너희 신은 어디 정신부고로 갔나? 너희 신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잠자고 있나? 이래 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래 다 뻗어버렸어요. 그때서요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한 번 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니까 강력하게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 제물과 또랑의 물까지도 싹 다 태워버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불어내려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얼어붙은 우상으로 얼어붙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이 지금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더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것이에요. 시퍼런 칼을 겨누면서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아합과 이세바엘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팍한 마음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제약으로 굳어진 이 마음이 돌아설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결코 이게 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말이에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기적을 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이 마음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전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성공을 갈망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내 판단과 능력을 하는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이것이 현대판 우상인 것입니다. 현대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이 우리 마음에 촉촉이 스며들 때, 그때는 이제 은혜의 눈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예배당 들어서기만 해도, 찬양을 시작하기만 해도 막 눈물이 팡팡팡 쏟아지고, 막 말씀의 뜻도 잘 모르면서도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찬양을 몇 곡을 불러도 뭐 눈물이 안 나와. 말똥말똥하고. 이전에는 그저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엎드려서 그저 통회하고 그냥 자복하는 마음이 언제나 넘쳤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엎드려서 통회할 마음들이 사라지고 자복하는 마음들도 사라지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소한 감사가 참으로 많았는데, 기쁨도 참 많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소한 감사와 기쁨도 서서히 서서히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상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말씀이 지루하게 들립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예수 믿고 죄를 지으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자각증상이 있는데, 그러나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뒤부터는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감동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나중에는 교회 안 가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 수 있다. 이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가는 겨울 왕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서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씻어서, 그런 정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우리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우상 숭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어서 그 다음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를 보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밤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몇 겹으로 에워쌉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몸종이 나와서 보니까 성을 꽉 둘러싸고 있는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나라 군대를 보고 기겁을 해서 뛰어들어갑니다. 주인이여, 나와 보소서. 이 군대들이, 아람나라 군대들이 이 주인을 잡으러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이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엘리사를 둘러더라. 엘리사를 둘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 군사들 위로 불병거, 하늘의 병거와 하늘의 군사들이 꽉 둘러싸 엘리사를 지키고 있음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셨듯이 성령께서 거듭난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늘까지 왔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옆에서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보겠다 하더라도 막 어느 날 막 밤에 소천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천금이 있어도 마찬가지에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훅 불면 꺼지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도단성, 우상이 지배하는 차가운 겨울 왕국,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의 왕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나를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까? 근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나를 겨울왕국처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위협보다 더 큰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게 하실 줄로 믿음에 아멘하십시오.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에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에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네가 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눈물을 쏟으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30년 동안 구태타, 암살, 피해 보복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마지막 왕인 호세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인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줄타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함락되고 망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208년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음 왕국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인된 이들이 만든 이 얼음 왕국, 겨울 왕국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0: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얼음 왕국을 깨뜨리시고자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찔리면 내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상하면 내 죄악 때문이고 그분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나는 어느 왕국에 살고 있습니까? 겨울 왕국입니까? 아니면 하늘 나라입니까? 어느 왕국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살고 있습니까? 늘 두려움 속에, 늘 욕망 속에, 늘 갈증 속에, 늘 갈망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두려움과 슬픔과 고독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음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딱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사건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시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하고 늘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늘 행복을 누리는 풍성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507-8844번 부산 풍성한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외화머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1: 네네.
0: 이 말도 안 되는 여러 규칙들을 북한 주민분들이, 해외 나와 있는 북한 주민분들이 어겼을 때 크고 작은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집단사회인 만큼 또 북한에서도 이 연좌제가 있는 만큼 과연 혼자만 처벌을 받을지도 싶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거를 뭐 방조하거나,
0: 네,
1: 혹은 그냥 모른 척하거나, 이거를 막 개선해라 막 이렇게 옆에서 소리 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다 처벌받는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의 해상, 건설업, 수산업, 이게 각 지역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뭐 개인의 실수나 규율 위반이 뭐 그냥 본인에게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노동자뿐만 아니라 현지 관리자, 당비서,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0: 네.
1: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본국의 가족까지 아예 뭐 동떨어져 있어. 이거를 어떻게 제지할 수도 없는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통치 방식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람을 아예 뭐 나쁜 짓이라든지 아무런 행동까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통치 방식의 연장이고요. 해외 파견 조직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 그룹 전체의 조직력, 지도력, 실패로 규정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자 그리고 단위 전체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0: 그래도 이게 어떤 단계적인 처벌 방식이 그 수위에 맞는 처벌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처벌을 받나요?
1: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내려지는 조치 그리고 가장 많이 내려지는 조치가 뭐냐면

0: 강제 귀국입니다.
1: 아.
0: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라. 너는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식의
1: 네.
0: 처벌을 하는 거죠.
1: 근데 보통 그렇게 강제 귀국을 시키면
0: 네.
1: 교환 방식으로 한 명이 또 오기도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1: 아.
0: 도구가 한 명이 사라졌잖아요.
1: 네.
0: 그 도구를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단순 음주나 근무지 이탈 같은 경우에도 조국으로 소환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강제 귀국은 그냥 돌아가면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치적 처벌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역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토대도 중요하고.
1: 네.
0: 이게 나쁘면 자기 자신 승진을 못해요. 자기 자신 권한을 가진 그런 간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1: 네.
0: 넌 요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당연히 이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강제 귀국되면 해당 단위 관리자가 또 해임되거나
1: 네.
0: 또 심한 경우 본국에서 강도 높은 또 총알을 맞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잘못하면 관리자도 함께 책임진다. 이 구조가 사실상 연좌제처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당연히 노동자를 얼마나 더 감시하고 처벌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1: 네.
0: 이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1: 그래서 또 중국에 있는 웨어벌이 북한 주민들을 취재하시면서 보고서를 발표하셨잖아요.
0: 네.
1: 이 보고서에도 연좌제, 그러니까 가족들, 북한에 있는 가족들까지 처벌을 받았던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있을까요?
0: 이게 없는 게 좋을 텐데
1: 네.
0: 좀 안타깝게도 있어서 저희도 좀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수산공장에서 파견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주나 실수로 인해서 전체 팀이 함께 징계되는 관행이 좀 일상적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동자가 탈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전체 팀 전체가 즉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송환이 되거나 철수되거나 귀국 후에는 집단 총화와 정치적 문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보고서 속 관리자 귀국자 귀국 노동자 증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단위 전체가 연좌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내부 통제 방식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이게 그냥 봐주는 식이 없고
1: 네.
0: 진짜 철저하게 집행된다라고 하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0: 네.
1: 그렇게 한번 처벌을 받다 보면 동료들로부터의 그 시선들
0: 그렇죠. 따가운 시선들 당연히 있죠.
1: 네. 은밀하게 이루어진 어떤 따돌림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감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 거지를 또 조심하게 만드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게 군중신고법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북한에서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겠다. 해외 파견 현장에서도
1: 네.
0: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근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좌제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북한이 고집을 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 건
1: 네.
0: 자기 자신만 희생이 되면 그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 이제 역사를 보면 어떤 하나의 극적인 그런 사건 사고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어떤 불의에 막 맞서고 그 불의가 정말 이게 실현되기까지 내가 어떻게든 내 목숨 하나는 바쳐갖고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 전체, 그 가족이 뭐 아빠, 엄마 뿐만 아니라 내 사촌, 내 팔촌, 막 이렇게까지 크게 벗어나, 내 전체 집안, 아예 몰살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그런 거를 이제 은밀하게 좀 주입시키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집안이 몰살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그럼 실제로 정말 해외에서 그렇게 무슨 잘못을 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돌아갔을 때 가족들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죠.
0: 뭐 가족 처분

0: 처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좀 제한적이었지만,
1: 네.
0: 뭐 조주나 이탈 이거를 북한 당국이 가장 싫어하긴 하는데
1: 네.
0: 이게 발생을 하면 본국의 가족에게 즉각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증언이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0: 교육을 받고 북한 파견되기 전에 교육을 받고 출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문서에 명시된 법률은 없어요.
1: 네.
0: 법률이 있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국제사회에서 계속 문제를 걸기 때문에
1: 네.
0: 법률은 없지만 관행에 기반한 사실상의 연좌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노동자들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1: 이렇게 집단으로 받는 처벌 때문에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분위기도 분명히 살벌하겠죠.
0: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당연히 놓이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좀 뭐게 공유를 하거나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1: 네.
0: 이 나쁜 환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스스로 모두가 처벌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수평적 감시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누가 나의 그런 잘못을 상부에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박탈된 상황에서 강제 노동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대체로 이렇게 강제 귀국을 시키는 경우가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경우가 어떤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 잘못을 해야 하는 건가요?
0: 이제 북한 당국의 그 계획에 어떤 네. 반발을 한다거나 너무 많은 뭐 외화과제를 내린다거나 뭐 어떤 식으로 선전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뭐 말을 엄비슷한 비슷한 얘기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이제 뭐 어떤 봉기 아닌 봉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가장 문제 삼고 이런 문제는 절대 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적으로 교양하고 강조하고 실제 집행을 하면서 스스로가 깨닫게 만드는 네. 그런 전략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게 분명히 북한 주민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는 너무나 익숙한 구조일 테죠. 연좌제가 수십 년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경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이게 분명한 거는 국제사회가 봤을 때 그 어느 국가에서도 봤을 때 이게 잘못된 거죠.
0: 그렇죠. 협박 혹은 보복, 뭐 제재를 하겠다는 위협. 이게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강제노동의 대표적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북한의 노동자의 경우는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관리자, 단위 전체가 처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심각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노동자는 도주나 문제 제기를 사실상 시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엄청 문제인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도 한 명의 문제로 모두가 문책된다는 노동자 증언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게 국제 기준에서는 명백히 강제 노동의 위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 시점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이렇게 뭐 동료의 실수로 함께 나아가서 가족까지 처벌을 받는 구조. 북한 사회 전반부터 노동 현장까지 만연해 있는 북한의 지배 방식인데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사라진 자리에 정치적 감시만이 남는 이 구조 가운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찾아오기를 무엇보다 복음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말처럼 환란은 잠시뿐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란을 모래알 하나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누릴 영원은 모래 언덕과도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앞의 문제 때문에 주님과 함께할 영원을 놓칠 때가 참 많은데요. 인생의 길이는 잠시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이 시간 찬양 나눌 때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우리가 받는 환란은 영원이라는 모래 언덕에 비교할 때 모래알 하나보다도 작다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출발했는데요. 지금도 힘든 시기 겪고 있는 모든 애청자분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다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 믿으면서 저도 오늘 풍성한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시간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함께 나누고픈 기도 제목들, 또 생각나는 이야기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7816번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9826번님 늘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방곡곡 다양한 곳에서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가족들과 다양한 찬양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메리 제인의 주 예수 대문 밖에 이어서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예수가 거느리시니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잠시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찬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데이비 페프스의 영어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신청 찬양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5223번님께서 주님 생각하면서 집안일 하며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봅니다. 자나깨나 주님의 크나큰 은혜와 함께 극동방송 함께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귀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신청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보내주신 찬양 함께 들을 때 여러분도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쉼의 시간, 위로의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은 나중에 받을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찬양 한 시간 나눴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슬픔이 기쁨이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들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복된 주말 되시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0가지 교만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신과 권력에서 오는 교만, 부에서 오는 교만, 사람의 존경을 받는 데서 오는 교만, 높은 평판에서 오는 교만, 학식이 높은 데서 오는 교만, 거만한 성격에서 오는 교만, 이룬 성경에서 오는 교만, 이룬 성공에서 오는 교만, 뛰어난 능력에서 오는 교만, 자의식 과잉에서 오는 교만, 지식에서 오는 교만. 교만은 주님을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더 조심해야 되는 죄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짓지 않도록 매일 겸손을 마음에 묻고 생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 31편 23절 말씀이에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유명한 시인 모래 위의 발자국을 보면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어서 주인공이 주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발자국은 내 것이다.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왜 나 혼자 이렇게 힘들까? 낙심하진 않으셨나요? 보이진 않아도 당신을 업고 걸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밤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해봅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그 품에 쉼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현입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지금은 서머 스페셜 기간입니다. 제 이야기보다는 제 멘트보다는 찬양에 집중하시고 찬양의 은혜에 빠져드는 시간인데요. 오늘 밤동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단 낫죠. 하나님, 전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였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아주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시 노래할 때는 그래서 다시 굳히게 된 2절 가사로 고백할 텐데요.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이시고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시는 분, 우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맨 처음 태를 열고 나온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내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이날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날은 여러분이 이집트 곧 여러분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누룩을 넣은 빵은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봄이 시작되는 아비벌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시거든 여러분은 이달에 다음과 같이 예식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하며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어디에도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예식을 지키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 하고 알려주십시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감은 표나 여러분의 두 눈 사이에 붙인 기념표나 여러분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정해진 때에 이 규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이끄셔서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거든 여러분은 맨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축이 맨 처음 낳은 새끼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귀의 첫 새끼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싶으면 어린 양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십시오. 때가 되어 여러분의 아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바로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버티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것 곧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 그래서 내가 처음 태어난 모든 수컷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모든 마다들을 대속하는 것이다. 이날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감은 표나 여러분의 이마 중앙에 붙인 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뒤의 상황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해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백성이 전쟁을 만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하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군대식으로 대열을 갖춰 이집트를 떠났다.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떠났다. 요셉이 전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골을 가지고 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그들은 낮에도 밤에도 이동할 수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13장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울며 밤을 지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걸 그는 직접 겪었던 겁니다. 지금 우는 밤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밤도 지나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 주의 마지막 밤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존 레딕의 God Turn It Around 전해드렸습니다. 다윗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변하여라는 히브리어 하파크는 그냥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힌다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상황이 살짝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위아래가 통째로 바뀌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리가 춤추는 자리로 뒤집히는 그런 게 아닌가. 우리 힘으로는 이런 반전을 못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도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노래로 이렇게 골라봤는데 지금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일이 있어도 그분 손에 들리면 통째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붙들고 우리 이번 주한 주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오영훈의 매미, 김도윤의 여름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Matt Redman의 Call to Worship, Chris Tomlin의 Everlasting God, Tommy Walker의 The Lord's Pray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858번님께서 저는 요즘 학교에서 수업할 때 살아있음을 느껴요. 육아와 경력 단절의 시간을 지나 다시 일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볼륨을 크게 틀고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찬양 들으시면서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하셨나 싶네요. 7856번님께서는 샬롬 존 와일즈의 Worthy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찬양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오버플로우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어떤 분의 글을 소개하셨습니다. 7살쯤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네 오빠 하나만 낳자고 했어. 근데 엄마가 너까지 낳자고 졸랐지. 그러니까 너는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엄마의 장난이었지만 어린 나에겐 충격이었다. 그래서 아빠에게 가서 다시 물었다. 아빠, 진짜 나 낳지 말자고 했었어? 그러자 아빠는 웃으며 말했다. 아, 그게 넌 줄 몰랐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빠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확 풀렸다. 네, 귀여운 이야기죠. 목사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전한 후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미 그 사랑이 예전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진정으로 가슴으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확 풀리면서 하나님이 날 주목하고 계시고 확실한 나의 아바 아버지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게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행위나 논리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선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실감나는 것도 어떤 문서나 증거나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마음에 와닿고 믿어지는 은혜, 느껴지고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이 밤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논리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선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실감나는 것도 어떤 뭐 문서, 증거, 설득, 행정 절차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논리나 계산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정말 희한하게 마음에 와닿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기간인데요. 신청 찬양도 접수받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밤에 같이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Thank you, God.
1: Do it, Lord, right now.
2: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 두 곡 함께했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마커스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God will make a way.

사랑 그 좁은 길, 히즈윌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깊어가는 밤입니다. 고요한 중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또 깊은 주님과의 교제 나누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강수인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찬송가 밴드의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들려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름 시즌에 이제 여름 휴가철의 시즌의 이야기들로 주로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무더위가 아휴 너무 대단하죠. 뭐 정말 40도가 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덥다 보니까 그 에어컨 아래 있다가 뭐 뜨겁다가 이래서 좀 기원치 않는 감기나 질병에 좀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자 모두들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그리고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새벽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순서는 국내 CCM 찬양들로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오랜만에 또 들어오신 분들 또 달빛 가스펠 처음 오신 분들 모두 모두 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많은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 받으시잖아요. 그 노래들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또 들어보고 감상하고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나무현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러빔의 선하신 A Song for Him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나무현님의 목소리도 그렇고 이제 러빔의 목소리도 그렇고 차분하면서도 잔잔하게 이 늦은 밤과 정말 잘 어울리는 두 아티스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 팀은 건반을 또 기반으로 하고 또 나무현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타도 굉장히 잘 치세요. 그래서 어쿠스틱한 사운드에 정말 잘 어울리는 목소리이시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달빛가슴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그 한국만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애만 허락하신 그 CCM의 그 뭐랄까요? 정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국 CCM보다는 좀 장르적인 다양성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뭔가 좀,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곡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좀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곡들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많이 애창하고 또 사랑하는 한국의 찬양곡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뭔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가사들을 또 선율들을 많이 또 선호하고 또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곡들을 정말 한국의 작곡자들이 잘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 땅에 참 귀한 아티스트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강성은이 부릅니다. 너의 집으로 가자.

강성은의 너의 집으로 가자. 사케오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니네 집으로 가자 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는 말씀으로 너무 익숙하고 친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완전 환영이죠, 그렇죠?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한켠으로는 삭개오

또 예수님께서 너희 집으로 가자 그랬을 때 그냥 우리가 뭐 아,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뭐 이런 걱정보다도 사람들의 시선 있잖아요. 저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다고? 근데 그게 저는 제 개인으로 이렇게 돌아봐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저도 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좋은 집 많은데 왜 저길 가셔? 뭐 이러실 법한 그런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좀 살면서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은혜가 큰 거죠. 그걸 다 알고 계신 주님이 그래 나 니네 집으로 갈 거야. 그래도 갈 거야.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들을 거야. 라고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에서 유일하고 가장 큰 사랑이죠. 삭개오와만 함께 하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주님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에 대해서는 관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죠. 조금 더 여유를 두지 않고 분명하게 입장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다 사탄이거나 사탄의 하수인과 같다 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유부단한 태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죠. 너는 함께 모으는 자냐 아니면 흩어지게 하는 자냐. 너의 인생은 너의 삶의 여러 모습은 어디에 서 있느냐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한용재 목사님의 청종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서하얀의 예수가. 이렇게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은 조금 무서운 말씀이기도 했죠. 그러나 분명히 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마주 봐야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공의 하나님은 뭐 가끔 이야기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린 조금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것은 너무 확실하지만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이 그리스도를 읽어내고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전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꼬임에 빠져서 마치 우리가 그랬던 사탄이 주장하거나 속이는 것에 동의하거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걸 놔두실 리 없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단호하게 들렸다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또 우리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를 좀 다시 돌아봤습니다. 어정쩡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선언하고 사역자로 산다고 하지만 어정쩡하게 지내는 건 아닌지 싶어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히스플랜의 사랑을 퍼뜨리자. 역시 발랄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사연을 많이 못 읽어드렸어요. 그쵸? 보니까 사연이 좀 많이 와 있더라고요. 이제 늘 올려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는 한데 그래도 그래서 오랜만에 또 사연을 좀 방출해보도록 잘 배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리기 전에 저희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죠. 문자 사연으로 남겨주시는 방법을 전주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보내시면 바로 그걸 이제 방송을 해드리는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사연을 또 잘 모아서 토요일, 주일 이틀의 방송 가운데 사연을 잘 모아서 다시 오는 토요일 날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사연은 이제 신청곡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국내 CCM곡은 신청곡 바로 틀어드릴 수 있지만 예배곡은 주일 순서에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이야기들 또 신청곡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8411님, 아유, 이분도 저희 또 네, 가끔 또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오프닝 10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신청곡 패러시 밴드의 컴플릿 신청하셨는데, 이야, 저희가 근데 국내 CCM 곡을 주로 하는데, 이 패러시 밴드의 컴플릿이라는 찬양을 국내 예배팀이 정말 많이 불렀어요. 네. 근데 이제 패러시 밴드의 이 앨범을 찾아보니까 2016년 앨범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곡으로 들려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정말 오랜만에 특별히 원곡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곡을 좀 이렇게 이 원곡으로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해놨거든요. 기다리고 계시고요. 뭐 이렇게 들려줄 건데 장황하게 얘기를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 9199님, 샬롬.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름다운 노래, 복된 노래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488님. 6488님, 그동안에 세 번의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영혼을 지켜 보호해 주실 주님만 바라보며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당한 사건 앞에 더 좋은 일을 주실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전시를 못 하시게 된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좀 황당하다.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6488님, 어떻게 됐는지. 네. 6282님, 아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282님, 늘 감사합니다. 4628님, 강중현님 비롯 담당자님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9507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안녕하세요. 늘 반갑습니다. 네, 늘 반갑습니다. 6428님, 또 7월 26일에 올려주셨는데, 이번 주에 이동이 뉴욕으로 안전하고 해야 할 미션 주님 보시기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뉴욕에 계세요? 아니면 또 이동하셨어요? 네. 늘 건강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7월 26일 공안시 58분에 8510님. 목사님, 한 주간 평안하시고 휴가 계획 있으시면 잘 다녀오세요. 네. 휴가 뭐 계획이라기보다도 저희 가정은 그냥 뭐 내일 모레 갈까? 뭐 그러면 좀 이렇게 하루 이렇게 어디 다녀오거나 그런 분위기여서 네, 아직은 안 다녀왔습니다. 곧 다녀올 것 같습니다. 8월 1일 공한시 공한시 38초에 9199님께서 샬롬 곡조가 있는 기도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맞습니다.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저희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네. 0720님, 처음 사연 올리는 셋 아들 둔 엄마입니다. 8월 1일에서 5일 휴가 다녀오셨군요. 청취가 쉽지 않았지만 찬양드리다 은혜롭네요. 자주 청취하지 못해도 너그러운 마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6428님께서 8월 1일 또 보내주셨어요. 저희 왕 애청자시거든요. 여기는 집 앞, LA. 네. 전시회를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정기전 작품이 출품 제한으로 되어, 속이 쓰리지만, 이것 또한 새로운 작품의 도약이라고 생각하며, 위로하며, 네, 있습니다. 네, 6428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0778님. 한밤중에 잘 듣고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성경 읽고 있어요. 3주 전부터 간호조무사 병원 실습 시작했는데 육체 노동, 감정 노동 8시간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금방 잠들어 버려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서 속상하고 그럽니다. 체력을 주소서 주님. 네. 6428님 또 보내주셨어요. 8월 2일 날. 모든 것이 다 은혜 밖에 적당했던 독특한 은혜가 있었던 이렇게 점점점 올려주셨습니다. 이번 주 LA에서 뉴욕을 2박 3일로 찍고 온 황당한 미션이 있었네요.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간의 사연들을 좀 이렇게 모아 모아서 읽어드리다 보니까 좀긴 시간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그 끝번호가

패러시 밴드의 Complete, Amazing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온전케들이. 네, 다 아시는 찬양이죠. 많이 익숙한 찬양이고, 이렇게 예배 찬양 실황 느낌이 아니라 온전한 오롯이 밴드 한 밴드 팀의 그 구성으로 좀 뭐랄까요, 좀꽉찬 이게 막 화려하게 꽉찬 것보다도 굉장히 담백하게 꽉찬 사운드로 이 찬양을 들으니까 또 굉장히 좋네요. 강준영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곡의 찬양을 좀 남겨놓고 있어요. 어떠셨어요? 한 시간 동안. 저는 곡을 선곡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상하면서 방송하거든요. 제 앞에, 제 탁자 앞에 이렇게 누군가가 같이 앉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듯이 방송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우리의 묵상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하나님하고의 묵상 말이죠. 제가 하나님하고의 묵상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 하나님을 묵상, 말씀 묵상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책상 앞에, 식탁 앞에 함께 앉으셔서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마음속의 생각과 이미지를 그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로 또 주님께 올려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 주님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늦은 밤왜 깨어 계신지 또 무엇을 하면서 깨어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는 깁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이 찬양 들으면서 오늘 달빛 가스펠 창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짙어가는 초록과 뜨거운 햇살이 어우러져 한여름의 정점을 지나는 8월의 두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들판의 곡식과 과일들이 가장 단단해지고 단맛을 내는 때가 바로 이렇게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한여름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햇볕을 온전히 받아내야만 가을의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단함과 시련의 계절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된 순간들도 결국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네,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또 토요일 새벽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을 원망치 않음은 그 햇살 아래 알곡이 익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을 두려워하는 그 바람 속에서 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이라는 무더운 시간 속에서도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피어나게 하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네, 기독신앙시 여름 태양 아래서였습니다. 네, 날마다 신앙의 열매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4장. 모세가 답하되,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다시 그분이 너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명하시고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니 그것이 갑자기 뱀이 되었으며 모세가 그 앞에서 몸을 사렸다.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손을 내밀어 그것의 꼬리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심에 그가 자기의 손을 내밀어 낚아채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또 여호와께서 이는 그들로 그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셨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시금 너는 내 손을 품에 집어넣으라 말씀하심에 그가 자기의 손을 자기의 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니 그의 손이 라병에 걸려 눈같이 되었다. 다시 그분이 이제 너는 내 손을 품에 집어넣으라 하고 말씀하심에 그가 자기 손을 자기의 품에 놓았다가 다시 꺼내니 그것이 본래의 살갗으로 돌아왔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그 첫 표징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더라도 그 다음 표징에는 귀 기울일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두 표징도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면 너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내어 마른 땅에 부으라. 그리하면 내가 나일강에서 떠낸 그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빕니다. 주님, 나는 결코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며 전에도 그러했거니와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무딥니다 라고 아뢰였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냐? 보는 눈이나 못 보는 눈을 지정하였느냐? 과연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너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내가 말할 것을 내게 지시할 것이다. 다시금 모세가 주님 비옵나니 부디 보낼 만한 적임자를 보내소서 라고 아뢰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 레위족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달변임을 내가 안다. 보라, 그가 너를 맞으러 나오고 있으니 너를 볼 때에 그가 즐거워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담아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고 그의 입과 함께 있어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너희에게 지시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백성에게 내 대신 말할 것이니 이로써 그는 너에게 입같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이것으로 표징을 행하라. 이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동족에게 돌아가 아직껏 그들이 살아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오니 부디 나를 허락하십시오 라고 말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대는 평안히 가라 하고 답하였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내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니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모세가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취하였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애굽에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붙여준 모든 이적들을 류념하고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친히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맏아들이니 이제 내가 너에게 너는

내 아들을 내보내어 그로 하여금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를 내보내기를 거부하니 보라, 내가 내 아들 내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가 가는 도중 머무는 곳에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심에 십보라가 돌칼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 대며 그대는 나의 피남편이다 라고 말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서 물러서셨다. 이때 그녀가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할례를 인함이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광야로 나아가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나아가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보를 맞추었다. 모세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매 부탁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표징을 낱낱이 일러주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어른들을 불러 모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아론이 그들에게 모두 전하고 그가 백성들 앞에서 표징들을 행하니 비로소 그 백성이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몸소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돌아보셨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서 엎드려 경배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4장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와서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한 5년, 한 10년 이 시간 동안은 편안할 틈이 없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편안하다는 느낌 안에는 제가 느끼는 영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육체적인 편안함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안일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될 경각심, 내가 가져야 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명감 같은 것도 놔버리고 살아가는 편안함인 거예요. 세상적인 선택의 편안함을 선택하다 보니까 평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어느 순간 엄청난 무거운 그늘이 지게 되고 어둠이 제 삶에 깃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이 다 돼가면서도 계속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야말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존재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보니까 막 어떤 분들은 막 고위층 집안 자제, 북한에서도 막 당원이고 막 김일성 종합대학 나오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북한에서도 정말 밑바닥 중에서도 최악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상이 좀 좋지 못하셔가지고 북한에서는 아주 천대받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 대대로 적대시하는 그런 계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었고 학교에 나가도 항상 이 생활청화를 초등학교부터 하는데 사상투쟁을 하거든요. 그때 이 사상투쟁에 이렇게 모여서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주제하에 일주일 동안 자기가 본 다른 친구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김주찬 동무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발딱 일어나야 돼요. 제자리에서. 벌써 지금 이게 몇 십년 전 일인데도 잘 기억하거든요. 생생합니다. 그렇게 하면 발딱 일어나야 됩니다. 발딱 일어나가지고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까지 저도 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다른 친구가 또 탁 일어나서 또 다른 사건을 얘기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보니까 항상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상적으로 어차피 안 좋은 집 자식들, 가난한 집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공평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막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주 어린아이들로부터도 아주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요. 내 집이 가난하고 내 신분이 열악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면 끊임없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희생당하는 구조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걸 경험하잖아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날 되면 또 내가 얼마나 또 수모를 당할지 어린 나이에. 저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외면당하고 밑바닥이었던 삶을 끊임없이 북한에서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탈북을 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까지 결국 결정을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 뭐 가족 해체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잖아요. 어린 친구들 굶어 죽고 제 또래들 많이 죽고 고향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고 노인들 죽고 가족이 다 헤어지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어느 순간 사람이 무덤덤해지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아프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할 때가 98년도였거든요. 98년도 11월 달에 탈북하게 됐는데 그때 탈북할 때 목표가 딱 하나였습니다.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다. 죽어도 나는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서 밥한 끼라도 인간답게 먹어보고 죽어야겠다. 그게 딱 하나의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뭐 형제 자매 여동생도 두만강 옆에다가 버려두고 탈북을 했어요. 그렇게 돼서 중국으로 넘어온 날이 98년 11월이었는데 기적같이 중국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경험한 위로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어디서 하게 됐냐면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온 지 3일 만에 기적같이 저 같은 아이들을 모아서 신앙 훈련시키는 교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제 또래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길거리에 떠돌이하고 공항에 가가지고 외국인들 오면 돈 구걸하고 삶을 연명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막 붙잡혀서 북송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가자마자 3일 만에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그곳에 갔을 때한 10명 정도 되는 곳에 제가 이제 가게 됐어요. 신앙 훈련을 받는데 와닿지도 않았어요. 막 성경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했고 북한에서 교육들이 제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더 거부감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 저는 어느 날 아이들이 같이 신앙 훈련을 받는데 밤마다 뭐 하냐면 아이들이 이불 속에서 우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지만 이불 속에서 울어요. 언제부터 우냐면 탈북한 지 한달 지나면 그렇습니다. 한 달만 지나도 그때부터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형제 생각에 죽겠는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목숨 걸고 내 가족이고 뭐고 형제고 다 버리고 내가 살려고 왔는데 딱 한 달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편안함이 아니라 진짜 평안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살수 없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였던 겁니다. 그거를 저기서 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거예요. 다시 북한으로 막 나가고 싶었던 상황이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때 캐나다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께서 옛날 6.25때 피난 갔다가 캐나다로 이민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냐면 세속식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발 씻겨주는 거를. 너무 불편하고 싫었어요. 누가 내 발을 만지면서 뭔가를 한다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제 순서가 돼서 앉았는데 제 발을 붙잡고 물 안에다가 손을 담그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눈물이 나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자꾸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그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에 눈곱 감고 앉아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 발을 붙잡고 하염없이 우시면서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이 주찬이가 이 어린 나이에 이 발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 발로 아이가 그렇게 홀로 걸어 다닐 때 하나님 함께 하셨죠. 이 아이가 이 발로 얼마나 많은 이별을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 그 상황 다 아시죠? 하나님 늘 함께 하셨죠. 이러면서 제 발을 붙잡고 막 우시는데 그 기도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세속식 하는 세숫대야에 하염없이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같이 막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때 저는 얼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쩌면 저분이 나를 저렇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진심으로 내 아픔을 알아주는 저게 예수님의 비슷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새벽부터 밤에 잘 때까지 성경책을 외우고 쓰고 읽고 공부하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딱 목표는 하나였어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나만 지금 이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복음을 빨리 내가 들고 북한으로 돌아가야겠다. 그거였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많은 죽음을 봤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목숨이, 인간의 이런 육체적인 생명의 단절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영적인, 내 영혼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렇지 못한 북한에 있는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마다 일어나가지고 매일 외웠어요. 북한으로 가려고. 근데 의도치 않게 저희가 원하는 때가 아닌데 강제 북송을 막 당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에 탈북 루트들이 생기면서 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기도 응답을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오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대한민국을 오게 되는데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올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라오스까지 갔는데 붙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북송이 되게 됐어요.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견디고 계신 그 힘겨운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날 땀 흘려 가꾼 농부의 수고가 가을의 풍성함으로 돌아오듯이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견뎌낸 오늘 하루는 머지않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의 열매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토요일 하루 지금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마음의 조급함은 버리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며 어깨를 펴보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한 그런 견딤과 순종의 발걸음을 마음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망하지 마시고요. 시원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5MHz 신주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중국에서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고사성어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뜻인데요. 이 고사성어처럼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먹는 게 남는 것이라는 말도 있죠. 보릿고개 같이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 생긴 말일 수도 있지만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먹는 음식이 나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살펴봐도 틀린 말이 아니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는 건 사진뿐. 서양에서도 추억은 사라져도 사진은 영원하다라는 속어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남긴다라는 말이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속어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삶 자체가 너무나 유한하고 짧기 때문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름, 음식, 사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무엇도 영원할 수는 없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끝까지 남는 것은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영생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남과 북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시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끝까지 남는 것은 믿음이며 끝까지 전해야 할 것은 복음임을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형용치 못할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고도 소망하면서 첫 찬송 함께 올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을 알고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소망을 붙들길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의 길목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너를 바라보며 나는 기도했지. 오늘 하루 사랑하는 날 되어지도록, 사랑할 수 있으므로 기쁜 날 되도록. 혹 세상이 너에게 상처 주는 날 된다면 주님의 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날 되도록. 넌 늘 기도했지. 즐겁고 기쁜 날 될 수 있기를. 예쁜 기도할 줄 아는 날.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과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까지.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리고 샤라느꼰 예수 다음에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귀한 거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가보시면 오하이오주라고 하는 데에 하이웨이 75번에 쭉 내려온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은 오하이오에 가면 라이마

0: 하요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바른 쪽에 길 옆에 거기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장을 하나 지어놨는데 플라스틱 공장이에요. 번번이 실패를 하다가 37불을 가지고 공장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 양반이 깨달은 게 이 회사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반반씩, 그러니까 하나님이 51% 자기가 49%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 공장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Christ is the answer,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체라고 써놓은 공장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49%를 다 선교 전도하는데 바친 사람이에요. 성결교회 와서 신학교에도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스탠리 템. 참 이 사람이 처음에 11조를 해도 실패를 보았다가 전체 운영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성을 드리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자기는 봉급만 받는데도 엄청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단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플라스틱 공장을 한 게 미국에서 플라스틱 공장 제1등이야. 믿음.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믿음이 아닌가.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Faith is the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믿음으로 승리를 한다. 믿음을 굳게 가져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데 본문의 말씀은 뭐 간단해요. 순종하라, 겸손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근신하라, 너의 믿음을 굳세게 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이어서 찬양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찬송 더 올려드린 후에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

줍니다. 믿음의 고백인 믿음의 화답인 아멘이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의 선포로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0: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의 모든 우상 숭배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그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대 우상화가 무너지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이 우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하여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최정화 자매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이 기도와도 같이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유일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의 두드림에 반응하며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물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또 너희는 음탕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저속한 말은 완전히 버리고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알고 몇 날 며칠도 부족할 우리 은혜의 이야기들,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하루를 열어주신 이 매 순간들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나아갈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새벽의 문을 열어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의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전쟁에서 사용하는 드론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최근에 러시아의 대형 물류센터, 이 물류 공장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1: 그렇죠.
0: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물류 공장에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투입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던 건가요?
1: 네,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7월 18일 새벽이었죠.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이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공장 두 곳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거죠.
0: 네.
1: 이 와일드베리스는 한국으로 치면 쿠팡과 비슷한 회사입니다.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물건을 큰 창고에 모아두었다가 이 지역별로 나눠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0: 네.
1: 네, 공격을 받은 곳은요, 탐보프크주의 코프스크와 모스크바주의 엘렉트로스탈에 있는 이 물류 공장이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야간 근무자들이 숨지거나 다쳤고 혹은 뭐 큰 불이 났다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 발표된 피해 규모는 사망자 7명과 부상자 24명이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숫자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이 물류 창고의 일반 노동자까지
0: 네.
1: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한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0: 전쟁이 주로 일어나는 지역 외에는 보통 공격을 할 때는 중요한 기지를 공격하곤 하잖아요.
1: 네.
0: 근데 물류센터를 공격했다라는 거는 물류 공장에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건 좀 의외이기도 한데요.
1: 그러니까 이 물류 공장이 진짜 물류 공장이냐라고 하는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단순히 옷이나 생활용품만 보관한 곳이 아니다라고
0: 네.
1: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에 사용하는 드론을 만들 때 필요한 전자부품 그리고 항법 장비도 이곳을 통해 보관하고 또한 운반됐다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항법 장치는 이런 드론의 길과 목표물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비인데요. 반면 러시아는 이 민간 물류시설을 공격해서 일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되려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어느 쪽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지는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공장뿐만 아니라 부품을 나르고 보관하는 물류망까지 이 전쟁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0: 네.
1: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위험도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0: 아,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공장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있었다는 건데
1: 네.
0: 근데 이 물류 공장에서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 나온 자매님들이 있었던 건 확인된 사실인가요?
1: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이 물류시설에 투입된 것은 맞다라고 합니다. 이 지난해에도 이 단체로 그 북한 여성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0: 네.
1: 러시아 노동자 사람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 북한 여성으로 보이는 노동자들이 단체로 일하는 영상 그리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약 180명에서 수백 명

0: 명 정도가 투입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에 공격받은 장소가 북한 여성들이 실제 근무하던 건물과 정확히 같은 곳인지, 공격이 벌어진 시간에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는지 이게
1: 네.
0: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류 공장이 매우 크고요. 또한 여러 동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참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투입됐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 여성들이 이번 공격으로 실제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구분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여기 주목을 해 봐야 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렇게 뭐 사진에서 저희가 본 바가 있고
0: 네.
1: 투입이 됐다라는 사실들을 알고는 있는데, 북한 여성들의 피해는 확인된 게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당국도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그런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개적으로 잘 발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쳤다는 사실. 근데 이게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직후에는 현장이 매우 혼란스럽고, 러시아 당국도 외국인 노동자가 왔다라고 한 사실을 어떻게 보면 알리면, 이게 우리 러시아가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 뭐 이렇게 수입해 와서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만일 북한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들의 가족에게 정확한 사실이 전달될지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족들은 당국이 알려주는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어도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사망을 했다면 어떤 사고였는지 북한 당국은 한 번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여성들이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북한 차원에서 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기업에서 진짜 일했다라고 한 사실 자체가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북한 주민들이 노동 허가를 받을 수도 없고, 이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 이미 다 돌려보내라고 하는 게 북한 대북 제재 결의인데, 이걸 아예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숨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북한 내부에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 해외 파견을 꺼리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당국이 해외 나가면 돈을 벌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일부러 돈벌이를 위해서, 외화를 벌기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 선발해서 보냈는데 그게 노출이 됐다. 아니 정말 드론 공격을 뭐 이렇게 받아서 정말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알려지면 안 되겠다라고 더욱더 감출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좀 우려가 큰게 사실입니다.
1: 러시아 전쟁에 투입이 됐을 때도, 전장에 투입이 됐을 때도 생명의 위협이 가해졌었는데,
0: 네.
1: 공장에서조차 일하는 와중에도 같은 상황이라면 외화벌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달라질 것 같아요.
0: 네. 이 전쟁이 솔직히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1: 네.
0: 우크라이나도 계속 북한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통해서 정말 온 가족이 약간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 러시아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 여기 전선이 아니면 좀 안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어디서 터질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1: 네.
0: 그것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더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동 파견도 현재 북한 노동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날씨도 매우 덥고 주로 힘든 건설, 생산 노동을 해야 하고, 또한 북한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현재 또 전쟁 중이잖아요.
1: 네.
0: 이란에 특히 그런 건데 상황이
1: 그렇죠.
0: 참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더 받는 것보다 약간 몸이 안전하고 북한과 가깝고 생활 환경이 비교적 익숙한 곳을 원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그러니까 원하는 곳이 더 극명해졌네요.
0: 네.
1: 근데 와중에 평양에서는 파견 국가를 정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0: 그렇죠. 봐봐요. 이제 러시아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잖아요.
1: 맞아요.
0: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러시아에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아, 러시아

0: 안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평양 시민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아, 널 어디로 보낼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약간의 제비뽑기 형식으로 선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신은 중국에 간다, 당신은 러시아에 간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1: 네.
0: 먼저 파견 대상자를 선발한 뒤에 나중에 국가와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일단 가게 되는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파병 나가는 군인들의 입장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파병 군인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거든요.
1: 네.
0: 근데 그냥 약간 해외에 무슨 이제 연수 간다, 뭐 훈련 연수 간다라고 하는 거를만 듣고 갔는데 내가 이제 거기에서 전쟁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강제 노동, 강제 이제 파병 이런 거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선택권을 가장 부여하지 않는, 그 자유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에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좀 들이밀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근데 이렇게 뭐 생사가 오갈 수 있는 어디를 가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 강제적인 외화벌이를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0: 네.
1: 이번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이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1: 네.
0: 이 북한 노동자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 사람의 주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에 의해서 그냥 수단, 돈벌이 수단 이렇게 전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느 나라로 갈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혹은 위험한 지역에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노동자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불의의 사고가 난 경우에도 가족에게 진실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책임져야 되냐 이런 것들도 가족이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또 누군가의 딸이고 어머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 나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냥 선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 뭐 정치적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본인은 어떤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고 빼앗긴, 내가 결정권을 빼앗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또 공격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북한 여성들이 모두 무사하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북한 당국도 이런 외화 수입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노동자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체계로 거듭나기를 좀 기도해 봅니다.
1: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존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아래서, 주님 안에서 함께 그 평안한 은혜의 일상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라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길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이사야서 45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숨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엉망가지 은혜로 섬기고 계세요. 몇 가지 대표로 말씀드리면 이 지구덩어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덩어리를 돌리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전. 자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전 속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보통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속 100km로 달리잖아요. 시속 100km면 뭐 느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구덩어리를 하나님이 하루 24시간을 한 바퀴 돌리시는데 그 자전 속도가 몇 킬로냐? 시속 몇 킬로냐? 1600km.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를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100시간이 되길 원하세요? 24시간이 되길 원하세요? 100시간이면 너무 길어, 지루해. 하루가 24시간을 원하세요? 1시간을 원하세요? 1시간은 너무 짧아.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24시간 시속 1600km로 빙그르르 돌게 해서 하루 24시간 되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지금. 아멘. 하나님은 지구를 또한 태양주위를 날아가게 하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공전이라, 공전이라. 공전 속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07,200km. 하나님이 지구덩어리를 가지고 태양주위를 돌리실 때 그 속도

0: 와 10만 7,200km. 엄청난 빠른 속도로. 1년이 365일 원하세요? 아니면 3,000일을 원하세요? 3,000일은 너무 지루해. 365일. 지루하지 않도록. 시속 10만 7,200km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그러한 그 시속으로 지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1초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상하게, 세세하게. 그리고 전 우주를 바로 우리를 위하여 달도 별들도 우주를 지구 덩어리를 우리를 지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산소를 공급해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먹을 양식과 물과 음식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서로 가족끼리 외롭다지 않고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임금인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재앙이 많고 얼마나 재난이 많고 얼마나 사고가 많고 얼마나 질병이 많고 얼마나 저주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 그나마 지켜주시고 우리는 함부로 내 몸을 굴리고 함부로 천방지축 이 재앙 많은 세상에 함부로 나대고 살지만은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직전 눈동자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받아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만큼이라도 재앙 걸리지 않도록 이만큼이라도 사고 만나지 않도록 이만큼이라도 병 걸리면 또 자연 치유를 주시고 또 잠잠해서 치유해 주시고 또 약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또는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금도 사랑의 손길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에 섬김의 손길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멍청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런 일반 은혜는 약과예요.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혜택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를 저 마귀의 발톱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서 자녀 삼으셔서 천국을 상속 주시려고 자기 아들 만물을 창조하게 하신 그 신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섬기러.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황해도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는 반면 그 밖의 전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7도, 평양과 대전, 대구, 광주, 목포, 여수, 포항, 제주가 2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강릉이 25도, 춘천이 24도, 함흥 23도, 신의주 22도, 강계와 청진이 21도, 해산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 36도, 서울과 광주 35도, 여수 34도, 개성과 춘천, 대구, 부산, 목포가 3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포항, 제주가 31도, 강계와 강릉이 28도, 해산 27도, 함흥 24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숨가쁜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주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말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은혜의 여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정 여러분, 오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가득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국립합창단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양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골프공은 표면에 많은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룩불룩하게 생겼는데요. 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보게 됐는데요. 처음에 골프공은 매끈하게 만들어졌지만 비거리가 130야드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공 표면에 흠을 만들어봤더니 신기하게도 그 배 이상 멀리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흠이 흠 자체로 보이지만 골프공은 바로 그 흠이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 흠 때문에 공기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여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씩의 흠을 주셨는데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불완전함이 복입니다. 그 불완전함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 불완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캠브리지 대학 램프로 교수는 유럽 역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학설을 뒤엎는 놀라운 학설을 발표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지배적인 학설은 고대 유럽은 정복자들에 의해 형성됐다라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램프로 교수는 언어와 곡식의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 고대 서양 문명은 더 잘 살기를 바라며 좋은 땅을 찾아가는 평화로운 농업 이민에 의해 싹트고 유럽인이 정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3000년부터 5000년 사이의 연구로서 서양 고대사 연구에 괄목할 만한 업적인데요. 이를 역사 발전이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농민들의 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억세고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부드럽고 평화로운 자가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동물들의 진화를 통해서도 약육강식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강한 짐승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약한 동물들이 번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따 서워 죽겠네, 무엇들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14, 165절. 길을 잃어 혼란스럽고 염려가 될 때, 어디로 갈지 누구를 향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가서 그분의 말씀을 펴십시오. 몹시도 찾던 은신처, 필요로 하던 안전, 목마름을 채울 소망, 갈구하던 나침반을 발견할 겁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호흡만큼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보호받을 겁니다. 그분의 지혜와 평안을 얻기까지, 무엇을 말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기까지 그곳에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다음 걸음을 내디딜 때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저의 변함없는 은신처, 방패, 그리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평안을 발견합니다.

오래전 미국의 한 신문에 정부의 생활보호 지원을 받아 겨우 살아가던 윌리엄 머피라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됐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는 주일 아침 교회로 가는 길에 지갑을 주었는데요. 그 지갑 안에 복권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려 765만 달러에 당첨된 복권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었던 머피는 백방으로 애를 써서 지갑 주인을 찾아줬습니다. 지갑 주인은 머피의 정직함에 감동을 받아 복권 당첨금 중 120만 달러를 그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피는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떤 이는 지갑을 돌려준 머피를 어리석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머피가 그 돈을 모두 가졌다면 나중에 들통나 감옥에 갔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어리석음이 그를 지켰던 겁니다. 인류 역사를 파멸에서 지켜낸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재물과 생명까지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보네퍼나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생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감춰진 진리와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똑하다고 뽐내는 사람보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그분을 위해 고난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어린 시절에 더운 여름밤이면 마당 평상 위에서 밤하늘을 바라다 보며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성경 얘기를 듣고 그리고 잠들곤 했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데요. 어린 시절에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성경 얘기는 다윗 임금 얘기, 요셉 얘기, 야곱 얘기, 에스더 왕비 얘기. 요즘의 아이들은 옛날 얘기 들려주는 할머니가 집에 안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이 가족 해체가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3대가 사는 부모, 자녀, 손자, 가족은 정말 귀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데, 저의 경우는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또 할머니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랑 함께 사는 아이들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가족들이 이러한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더운 날입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이자 전도자였던 루벤 아처 토레이 박사님이 LA의 한 교회에서 설교 중이었습니다. 토레이 박사님은 예전 미국의 한 호수에서 있었던 의인의 일을 예화로 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시간 호에 유람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수영선수 한 명이 호수에 들어가 탈진할 때까지 23명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한 노인이 토레이 박사님을 찾아와 자신을 그 사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토레이 박사님은 그 사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또 그런 상황에 처했어도 저는 같은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구한 23명 중에 찾아와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를 잊고 사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받은 도움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성경책 횃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사랑하는 책 줄라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FABC 극동 방송입니다.
1: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해리 이야기 2부. 안녕하세요. 한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는 그가 가진 열망과 포부가 아닌 그가 이룬 성취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한 일이 아닌 타인을 위해 이룬 성취죠. 하지만 그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그는 도전을 거듭할 때마다 더 크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칫 수없이 낙담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는 자신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주 안에서 사슬을 끊었기 때문에 그가 남긴 유산은 지금도 살아있답니다.
2: 아유, 이거 너무 불결한데요. 여기 마지막으로 청소한 때가 언제죠?
3: 에이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4: 감독님 한참 됐습니다.
2: 아, 저 그리고 여기 간이 침대 매트리스들 다 어디 있어요?
3: 하나도 없어요, 감독님. 성교센터에서 그런 비용을 댈 여력이 없어요.
2: 아, 그럼 사람들이 이 맨스프링 위에서 그냥 잔다는 말씀이세요?
3: 저희는요, 클리브랜드 매트리스를 쓰죠.
2: 클리브랜드 매트리스라뇨? 그게 뭡니까?
3: 아, 그 신문지를 말하는 거예요.
2: 아, 사랑하는 주님. 알았어요, 조지. 이 쓰레기들 치우게 저 좀 도와주세요. 저기 그런 후에 저녁 예배드리게 강당을 준비시켜놓죠.

0: 저기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밖엔 추워요. 형제님.
1: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있을게요.

0: 저 잠자리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여분의 침대가 있는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1: 잠자리는 됐습니다. 아, 저 돈 있어요. 아, 저
0: 권총이요? 그 총으로 대체 뭘 하시려는 거죠?
1: 여기 이총 받으세요. 저희 형에게서 훔쳤어요. 형이 클리브랜드 경찰이거든요.
0: 아, 예. 앉으세요.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 보죠?
1: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형의 권총으로 훔쳐 여기까지 왔죠. 길 아래에 있는 술집을 습격할 계획이었는데 우연히 선생께서 하시는 설교 말씀이 큰 스피커로 울려나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오고 싶었지만 그러진 못했죠.
0: 우연이 아닙니다, 형제님.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주님을 아시나요?
1: 전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면서 자랐어요. 아마도 전 타락한 사람인 것 같아요.
0: 형제님, 지금 형제님께 필요한 건 총이 아닙니다. 형제님께는 주님이 필요해요.
2: 그날은 1940년 4월 1일, 해리가 퍼시픽하드 미션의 감독으로 부임한 첫날이었죠. 그는 38살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구제 선교단체를 이끄는 감독으로도 선출된 후 그가 일으킨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0: 진, 일어나봐.
3: 해리, 자정까지 당신 기다리다 잠들었어요. 배고프죠?
0: 굉장히 배가 고프네. 정말 긴 하루였거든. 이거 선교단체 일손이 정말 많이 필요해. 몇년 동안 청소도 페인트칠도 안 했더라고.
3: 그럼 하루 종일 청소하느라고 시간 보냈던 거예요?
0: 조제하고 나 둘이서. 그 상태로 둘 수가 없어. 기숙사엔 철제 간이 침대뿐인데 매트리스도 전혀 없더라고. 침대 시트하고 매트리스를 장만해야 되겠어.
3: 어떡해요? 당신은 이 일로 월급도 거의 못 받잖아요.
0: 당신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알지?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3: 네, 맞아요.
0: 하나님께서 내게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전을 더욱 강하게 해주셨어, 진.
3: 당신은 항상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비전이 있었잖아요, 해리.
0: 오늘만큼은 아니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후에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권총을 갖고 있잖아. 길 아래쪽에서 권총 강도를 계획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큰 스피커로 예배를 드리는 걸 우연히 듣고 멈춰서서 듣게 됐대.
3: 그리고요?
0: 강도를 하는 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지.

0: 해리는 종종 밤늦게 귀가해서 저를 깨우고는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얘기해주곤 했습니다. 그는 선교단체의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매달 뉴스레터를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기숙사를 수리하고 샤워 시설을 갖추기 위해 5명의 사업가들을 만나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건물을 청소하고 윤을 내고 소독한 후 페인트칠을 새로 했는데 거의 혼자 힘으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한 사회복지사가 해리를 찾아옴으로써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됐지요.
1: 솔리에르 씨, 제가 월요일마다 여성법원에 가서 자신들 사건 순서를 기다리는 여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거든요. 아, 그런데 월요일은 그들에겐 정말 힘든 날이에요. 하루 내내 법원에 갇혀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동시에 굉장한 기회죠.
2: 어떻게 해요?
1: 제가 예수님에 대해 전할 때 그들은 들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들 중 일부는 새로운 삶에 목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2: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1: 월요일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열어주시겠어요? 술집과 스트립쇼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도 가서 보고

0: 에리, 우린 모두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 여성들을 돕는 일을 추진하세요.
1: 할렐루야. 전요, 우리가 여성 사업부를 개설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거리엔 예수님이 필요한 수많은 소외된 여성들이 있거든요.
0: 그 사역으로 저희 선교단체의 이미지도 더 좋아 보일 것입니다.
1: 전 이 선교센터의 배선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전용 예배를 드리기엔 너무 어둡거든요.
0: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1: 제가 직접 배선 작업을 하겠습니다. 전에 다닌 전기회사의 사장님이 선을 가는 걸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중고장비들이 필요하냐고 하시길래 흔쾌히 받아들였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쓸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행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맞아, 그리고 기도해온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재정적으로 우린 적자해서 더 이상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해리, 그런데 그 식사라니요?
1: 그들은 영적으로도 굶주림에 시달리지만 육체적으로도 그래요. 만약 우리가 점심을 제공하면 식사 전에 복음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또 다른 기회죠.
0: 하지만 사람이 필요할 텐데요. 최소한 요리사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저희 회심자들 중에 요리할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역 식료품점들에 연락해서 남은 식재료들을 기부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0: 정말로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해리.
1: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야 해요. 우린 여기 있는 회심자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들을 여기 머물게 하면서 날마다 성경 공부를 시켜야 해요. 그들은 저희를 도와서 우편 발송과 주방 일들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0: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자리 일구에 취직시켜준다면 그들에게도 큰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용주들에게도 좋은 간증이 될 수가 있겠죠.
1: 전쟁 중이라 거리엔 군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을 위해 특별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군인센터를요. 최근에 시 외곽으로 출장을 갔다가 비슷한 단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자면 더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옆에 있는 건물을 얼마면 구입할 수 있을까요?
0: 아니, 옆 건물을 말입니까? 그건 우리가 사기엔 너무 비쌉니다, 해리.
1: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부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길을 만드실 거예요. 전 이미 주님께 우리에게 옆 건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0: 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더욱 더 오랜 시간을 들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요. 그는 기차를 타고 출근했는데 출퇴근길에 만나는 승객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었습니다. 대개 자정이 넘어서 귀가했지만 꼭 저를 깨워서 함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해리,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당신 9시까지는 집에 온다고 했었잖아요.
1: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선교센터에서 선물 포장을 해야 했어. 당신도 그 사람들 표정을 한번 봤어야 했는데 선물을 받고 얼마나 환하게 웃던지 말이야.
0: 우리 애들 표정은요? 10시가 되고 그리고 12시. 결국 우리끼리 해야 했다고요.
1: 지금까지 선물 포장하고 왔었다니까. 빠져나올 수가 있어야지.
0: 일주일에 단 하룻밤만이라도 당신 가족과 보낼 순 없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저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만큼 중요한 존재는 아닌가요?
1: 내가 그곳과 여기 양쪽에 동시에 있을 수 없잖아. 당신도 잘 알면서. 내 직장은 저기 선교센터고 당신은 여기 우리 가족하고 함께 있잖아.
0: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생각 안 나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홀히 대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훈계 따라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겠어요?
1: 난 기회가 될 때 애들을 데리고 다녀. 그리고 언제나 함께 주일 오후에 산책하잖아.

해리. 그 말다툼으로 아이 하나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쟁을 멈추고 다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했지요. 하지만 해리는 일주일을 꼬박 일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943년에 저희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의 낮은 봉급으로는 보모를 둘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그를 버리고 떠남으로써 선교단체의 평판에 위기를 가져오는 일도 할 수 없었지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0: 성경은 이사야 9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랍어로 방송되는 사슬을 끊고는 중동 지역에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1: 그 선교단체에서는 회심자들을 간증을 엮어서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절망과 큰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저는 그 간증문들을 읽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단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심을 보고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해리 곁에서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시련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이 제 안에서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0: 진, 당신 아직 안 자고 있었나?
1: 네, 오늘 당신 일과를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정말 힘들었어. 기숙사에 있던 두 남자가 싸움이 났는데 불쑥 칼을 뽑아들지 뭐야.
1: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0: 그 친구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 칼을 치워달라고 했지. 그랬더니 순순히 말을 듣고 곧 조용히 자리에 앉아 설교를 들었어.
1: 당신 그 사람들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네요.
0: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1: 그 외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0: 오늘 거리로 말씀을 전하러 나갔어. 고속도로하고 샛길로도 나가고 싶었는데 경찰이 와선 멈추라고 하더라고. 허가를 받아와야 한다나? 그런데 곧 하는 말이 우리가 절대 허가를 받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 설교를 위한 선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래.
1: 여보,
0: 우리 기도해야 돼, 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 거야.
1: 그날 밤 우리는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는 경찰서에 갈 필요가 없어졌지요. 경사 한 명이 선교단체로 찾아와서 그에게 계속 거리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격려해주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리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을 때면 각 교회를 찾아가 말씀을 전하며 선교단체를 위한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쉬는 날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2: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 오셨습니다. 함께 외칩시다. 할렐루야!
3: 할렐루야!
2: 그러나 그분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

0: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곧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을 속박하는 모든 사슬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지금 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 솔니에르 씨, 전에 언젠가 거리에서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한테 여기서 며칠간 지내다 가라고 청해 주셨죠?
0: 아, 예. 기억납니다.
1: 샘이 제 이름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0: 아, 그래요. 맞아요.
1: 이제야 그 말뜻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몰랐죠. 그때 여기를 떠나고 다시 술을 마시러 되돌아갔는데 깨어나 보니 쿡카운티 병원의 정신병동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절 영원히 입원시키려고 했고요. 제가 구제불능의 알코올 중독자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겠다고 약속했죠. 그랬더니 만약 제가 일직선으로 똑바로 걸을 수 있다면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지금 제가 여기에 온 겁니다.
0: 샘, 형제는 예수님을 마음 안에 꼭 영접하셔야 돼요.
1: 네, 솔리에르 씨. 정말로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0: 할렐루야. 함께 기도실로 가죠. 샘, 지금까지 술을 안 마신 지 얼마나 됐죠?
1: 거의 1년 됐습니다. 사는 것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0: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 지식이 많이 드셨어요, 샘.
1: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정말 좋습니다. 어서 말씀 공부를 다 마쳐서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절 자유케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0: 샘, 지금 당장이라도 전하실 수 있어요.
1: 실은 저 요즘 길모퉁이에서 간증을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 옛날 친구들이 절 비웃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0: 형제 간증을 말이죠. 라디오에서 전하는 건 어때요?
1: 예? 라디오에서요?
0: 예,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라디오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2: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슬을 끊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버시빛 가든 미션에 와서 회심한 사람들의 살아있는 간증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1950년에 그 프로그램은 성우들과 음향 효과를 사용해서 첫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방송사에서 시작해서 그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게 됐습니다. 또한 청취자들은 수많은 편지와 전화를 통해 열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리는 자주 밤늦게 홀로 선교센터에 남아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곤 했지요.
0: 퍼시픽 가든 미션입니다. 축복합니다.
3: 여기 저 지금 뉴욕에 있는 술집에서 그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0: 아, 저기 실례지만 뭐라고 하셨죠?
3: 당신네들 그 프로그램을 방금 라디오에서 들었어. 놀라운 이야기더군요.
0: 사슬을 끊고 말씀이십니까?
3: 예. 지금 내가 그 술집에 있어서 좀 시끄럽죠?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0: 아, 예, 들립니다, 형제님.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원하십니까?
3: 예. 저도 그 이야기에 나온 남자가 가진 것을 갖고 싶어요.
0: 형제님은 스스로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0: 형제님은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형제님께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3: 예.
0: 그분을

0: 형제님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어요?
1: 아, 예. 물론이에요.
0: 그렇다면 저와 함께 그분을 형제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초청하는 기도를 하세요.

0: 여성 사역부는 50명에 달하는 여성들의 안식처가 됐습니다. 또한 선교센터 안에 병원과 치과병원도 개설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가족도 해리와 함께 선교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지요. 저는 토요일마다 있는 저녁 찬양과 간증 예배를 정말 좋아했고 청취자들이 보내온 편지들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60대에 접어들자 해리는 다리 관절염 때문에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지요. 비록 반대 세력이 시청이라 해도 말입니다. 80년대 시카고는 도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선교단체의 부지를 양도할 것을 원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사회에선 근심이 깊어졌지요.
1: 시 공무원들 말로는 선교센터 자리에 고등학교를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절대로 퍼시픽 가딩 미션의 문을 닫는 것을 포기해서 사탄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1: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남아있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 하지만 우리 시청과 싸울 힘이 없어요.
1: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일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자, 다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들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0: 결국 시에서는 선교센터를 포기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사슬을 끊고는 아랍어로 번역이 돼서 중동 지역에서 방송이 되자 남편은 이 일에 큰 전율을 느꼈습니다. 1983년에 퍼시픽 가든 미션은 여성 사역부의 사역을 더 확장시켰지요. 여긴 정말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훌륭한 공간이군요.
3: 사모님, 여기 있는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 학대와 유기를 당했는지 꼭 들어보셔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자기들 평생에 처음으로 안정과 소망을 알게 됐대요.
0: 저도 늘 선교센터에서 발간하는 간증문들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용기를 주거든요.
3: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놀라워해요. 저희가 마약과 알코올 중독 클리닉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요. 저희는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0: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넘치게 채워주시고요. 저도 믿어요.

46년간 해리 솔리에라는 감독으로 섬기로 1986년에 은퇴했습니다. 퍼시픽 하드 미션의 오랜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오래 사역했죠. 그리고 1990년에 그는 주님이 계신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직 하실 일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중대한 결정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가까운 교회를 찾아 방문하시거나 극동방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정훈석,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적, 이상원, 홍승표. 간증드라마 사슬을 끊고 해리 이야기 2부로 함께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0: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합동방송에다가 이 천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천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회 VIP는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날마다 에브리데이스 미러클.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오천남부교회 김정동 목사님입니다.
1: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무더운 여름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옵시고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복의 기쁨이 있는 8월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오늘날 부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걷다 보면 금세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그런 햇살 쨍쨍한 여름날이죠. 매미의 울음소리도 점점 깊어지고요. 손부채질도 소용이 없는 아주 아주 뜨거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이 지역 곳곳마다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서요. 무료 생수 나눔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더위, 이 습도, 아, 거리에서 만나는 물 한 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겠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처럼요. 답답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찾아오셔서 만족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린 영혼에 부어주시는 단비 같은 사랑. 그 사랑이 있어서 행복한 토요일, 저는 엄수빈입니다.

8월 8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처음 인사했던 찬양은요 김도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이어서 강중현의 비 준비하시니까지 함께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생각나죠. 햇볕이 정말 쨍쨍합니다. 여러분 온열질환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늘이 있으시다면 외출하실 때는 좀 그늘 통해서 통행하시고요. 틈틈이 수분 보충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름날 찬양으로 마음 더욱 시원하게 하는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찬양 가득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로는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에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무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8785님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오늘도 출근합니다. 항상 통근 버스 안에서 헤드폰으로 극동방송 듣고 갑니다. 1시간 정도 가는데요. 많은 위로 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가장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는 출근길 가시네요. 아유, 이 토요일도 힘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878

프로님의 걸음걸음, 또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오늘 밖을 나서기 위해서 외출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걸음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절대 길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0: サンマスペシャル。
1: 오늘은이더위이습도 더운여름을이겨내는동행주님과함께걸어가는찬양스페셜썸머스페셜함께하고있습니다행복한토요일굿모닝 FEBC 오늘도여러분의신청찬양을기다리고있는데요9950님께서여러분과함께

함께 나누고 싶다고 보내주신 문자가 있어서 전해드려요. 엄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아내 3년 전에 발생한 두 번의 암수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켜주셨고요.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찬양대와 교사로 섬기게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로 8월을 은혜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두 번의 큰 수술 지나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회복하는 기간까지 일상생활 다시 복귀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걸음걸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9950님 아내분뿐만 아니라 회복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병원에서 이 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찬양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회복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 위해서 극동방송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950님의 신청 찬양 두려워 말라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8월 8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아버지 앞에 내가 소중한 존재이기에 나도 또한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알고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주님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에게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소서. 입으로만 믿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소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경직된 신앙이 아니라 중심이 바로 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중심은 견고하되 유연한 태도를 갖추게 하소서. 너그러움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힘있게 일하여 주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 처음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연약해지는지, 얼마나 약한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애초에 자격을 묻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이 오늘도 그 사랑 충분히 넉넉히 이 태양빛처럼요, 뜨거워서 내리쬐는 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태양빛처럼 정말 쏟아지는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매일매일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0: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는 임신하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란 땅에서 앞으로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말씀하시며 자손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셨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으니 15년 만에 성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으셔서 한 번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면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 그 시간을 온전한 신뢰로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상속자는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하갈에서 얻은 이스마일도 아니고 사라를 통해 나온 아들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을 보면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년 이맘때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해 주셨지만 노 부부는 쉽사리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이 늙었고 아내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자기 상식 밖이나 본인 능력 밖의 일들이기에 불가능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똑같은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어마어마한 특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출발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인데 내 노력과 의지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드신다고 성경을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림. 그저 하나님의 시간이 언약을 세우시고 15년 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일주일 후일지,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뤄주실 분이라는 것이고 그 때를 기다리는 자가 성취된 말씀으로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때에 맞춰 성취하시고 그것으로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EBC

0: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내 마음은 어디에?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여러분 오늘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사실 읽었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21절에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보물이라는 단어예요. 나에게 보물이 있는가? 여러분들 보물이 있으시죠? 그 보물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물로 여깁니까?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곳. 보물은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길은 좀과 동동에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길은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냐. 여기 첫 번째 말씀은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물이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재산으로 여기는 게 크게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옷이 그 당시에는 재산이었습니다. 또 곡식과 식량 그리고 보석과 기금속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옷은 좀이 먹는 거죠. 옛날에 보면 참 옷, 좀약을, 그 옷을 좀 먹지 않도록 약을 많이 넣었던 기억이 나요. 둘째는 곡식과 식량은 뭐예요? 진화 벌레들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한다. 기금속은 어때요? 당시는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보관하는 방식이 땅에 묻거나 자기 집안에 어딘가 숨겨놓았는데 도둑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 쌓은 것들의 특징은 뭐냐? 땅의 것들은 다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매우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언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유한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오서 한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여러분 누구나 죽음의 순간에 그때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뭐 붙들어 매고 뭐 그냥 철옹성 같이 해놔도 죽으면 내가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장례식 때 내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내 손을 양쪽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수 없는 군종들이 그 황제가 지나가는 관을 볼 때 뭘 봐요? 나는 황제이지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그걸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 여러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해 줍니다. 필요하면 저축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적절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모으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은 사라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지 말라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탐욕적으로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뭘까요? 내가 재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내가 그 존재보다 커야 됩니다. 재물이 나보다 크면 내가 재물을 다스릴 수 없어요. 재물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내가 그 돈의 존재보다 그 존재가 내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한 부자에 대한 경고이지만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런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할 때 단순히 돈만을 말하지 않으면 포괄적이죠. 사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즐거움을 찾는 것들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게 뭐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보물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애지중지 여기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인정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지나치게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지나친 게 문제예요. 자녀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해야죠. 애지중지해야죠. 너무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심리학적 용어로 병적 집착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박적 집착이에요.

주로 어떤 대상이나 생각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이나 감정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이 깨어진 상태. 균형이 깨어졌다는 말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착과 탐닉, 그 상태는 심리적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만 꽂혀 있는 거예요.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건. 극심한, 눈을 떼는 순간 극심한 불안정세에 시달리는 거죠. 그곳에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강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에 점령을 당해버린 거죠.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점령을 당해버리면 희한하게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진리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분별력은 잃어버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점령이 된 상태, 그게 뭘까요? 그게 우상이죠. 우리 마음에 숨겨진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기에 볼모 잡혀 있는 거예요. 팀 켈러로 유명한 목사님이 우상은 되게 좋아하는 것을 궁극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궁극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게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물질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 최고의 자리에 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쌓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 없어지고 말 것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불에 타고 없어질 것을 평생 쌓다가 가지 말라는 것. 여러분, 쌓는다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뭡니까? 쌓는 게 자꾸 쌓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쌓아보세요. 어디까지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땅에만 부활을 쌓고 샀다가 끝내지 말라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헛된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히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20절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것은 좀이나 독이 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도둑이 대단해도 하늘에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보화는, 하늘에 쌓은 보화는 썩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뭘까요? 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이라고 하면서 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관점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물의 지배를 당하지만 않으면, 그죠? 선한 일을 위해서 자꾸 쓸 때 우리가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시편 112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는데 그의 의가 영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행을 행하는, 나눠주는 그 일이 제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형제를 도왔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됩니다. 잠언 19장 17을 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구워준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것이 하나님을

이게 구워준 것이고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니까 갚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선한 일을 위해 나누어주는 일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나누는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 유익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물질의 힘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주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계속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살면 스스로 불행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과 일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지금의 모든 걸 베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과 일시적인 걸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삶은 비참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보물로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영원한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슬로건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즐기자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난 크리스천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는 낯선 겁니다. 소망? 소망이 뭐예요? 지금이 중요한데. 여러분, 극단적이긴 하지만 마약 중독자들을 보세요. 마약 환자들은 순간에 집중합니다. 순간을 위해 모든 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마약 환자들에게만 해당할까요, 여러분? 오늘에만 모든 걸 거는 사람들. 내일이 없어. 미래가 없어. 소망이 없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아. 영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오늘에 베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약 환자들 과다한 약물을 복용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투약을 하는 순간에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약효가 매우 짧아. 근데 그 짜릿한 순간에 모든 걸 걸어버려요. 도박이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될 것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요즘 주식시장이 화태해졌습니다. 문화적으로 일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런 투자와 투기를 엄격하게 구분하실 수 있죠. 순간인가 영원인가 땅인가 하늘인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에요. 돈도요. 적당하면 뭐 좋은데 너무 많으면요. 마음이 거기 가요. 마음이 거기 가요. 그냥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또 모르는데 2억이 되고 막 몇십억이 되고 몇백억이 되고 막 몇천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거기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돈 없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오기도 힘들어요. 신앙 지키기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 힘들어요. 책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그런 사람 만나야 돼. 돈을 재테크하는 건 자꾸 하면요. 재산 정식이 쉬운가요? 여러분, 하다 보면 뭐 책도 읽고 다 되고요. 막 시중에 가서 막 전문가들 말도 들어야 강의도 들어야 되고 뭐 유튜브도 들어야 되고 뭐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어야 돼요. 마음 안 뺏길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안 주신 게 축복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내적 동기를 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얘기예요. 주식에 관련된 일에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했는데 결산이 뭐예요? 그들 말로는 똔똔이에요. 제로예요, 제로. 전문가예요, 전문가. 20년 동안 제로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괜찮은 편이래요. 보통은 날려버리잖아요. 안 날린 게 자기는 20년 동안 안 날린 게 그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월은 어떻게 돼요? 20년 세월은. 그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은 그 세월은 날아간 건 어떻게 돼요? 누가 보상해줘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밤잠을 설쳤겠어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초점을 영혼에 둔 사람들이에요. 시선을 멀리 두어야 돼요. 항상 위험한 것은 너무 가까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초보자들은 가까이만 보는 거예요. 잡아먹을 것만 생각, 아다리 막 무조건 잡아먹어.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근시안이죠. 멀리 보지 못해요. 당장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수많은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순간에 모든 걸 걸어요. 영원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영원을 놓치면 우리 안에 탐심은

세상의 미끼를 덥석 물게 돼 있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아간을 보세요.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세요. 즉사잖아요 여러분. 순간에 눈이 멀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21절을 다시 잘 보셔야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갈 수 있어요. 망하는 길로도 갈 수 있고요. 마음이 가는 곳으로 내 인생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꼬리꼬리를 물고 있는 그곳을 따라가면 거기에서 내 인생의 길이니까. 그게 벼랑 끝이든 여러분 그게 하늘을 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과 나라는 존재는 분리가 안 됩니다. 엉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내가 쌓아올린 보물이 나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나지 못합니다. 내 보물이 흔들리면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없이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르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내가 가진 어떤 보물도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삽니다. 잠시 왔다 가요. 아무리 내가 움켜쥐어도 놓아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분은 비싼 그림을 샀어요. 새 집으로 이사가서 그려야겠다고 애지중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집에 그려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생각보다 짧습니다.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너무 꽉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살짝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도둑을 막기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선행을 베풀면 자선이 되잖아요. 그건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근데 도둑에게 빼앗긴 것은 하늘에 쌓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베풀 것인가 빼앗기며 살 것인가. 내가 적극적으로 베풀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은 언젠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잠시 소유하고 있을 뿐 실소유주는 따로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사라져도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돈이 그렇잖아요. 돈. 돈이니까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가 내 주머니 있다가 다른 사람 주머니로 갔다가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잠시 맡겨놓으셨어요. 맡겨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끼지 말고 쓰라는 거죠. 아끼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오.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보물은 땅에 쌓을 거냐 하늘에 쌓을 것이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미래적인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교수님은 마음의 혁신이라는 그의 책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그것은 현재적으로도 유익하다. 미래적인 건 물론이지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걸 강조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용을 얻어요. 하나님과의 신용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자를 붙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얻으면 뭐 여러 가지 유익한 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신용을 얻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주님 우리를 초라한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풍성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조지 물러가 아주 좋아했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고 엄청난 고아들을 먹여 살리며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던 조지 물러. 그런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너무 사랑해서 나의 하나님이 은행장이신 하나님이 하늘 은행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사인만 들어가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청구하는 금액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공급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바울의 생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곳이면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아요. 누구의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에게 크레딧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사람이요, 하늘에 크레딧이 쌓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색하거나 그리고 탐욕적인 사람에게는 공급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게 엉뚱한데 쏟아버리는 사람들에게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암을 위해서 눈이 중요하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런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좋은 눈은 어떤 눈이죠? 성한 눈은 분산되지 않는 눈, 한 곳만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게 좋은 눈이에요. 사시가 아니에요. 근시가, 이 난시가 아니에요. 어떤 눈이죠 여러분? 24절을 보면 하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Single focus, single minded.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시선이 한 곳에 주목한다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초점, 한결같은 마음. 다 초점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 보물을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안목이라고 합니다.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면 통찰력이 생긴다. 그게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안목이란 뭐냐? 보물을 보물로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미술관에도 가면 진짜 작품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제가 저는 볼 줄 몰라요. 전시에 가면은 이렇게 막 윽 이러면 이게 나도 그릴 것 같은데 윽 뭐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 무슨 일이 납니까? 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초점이 안 맞춰져요. 보물인지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돼요. 가작인지 실제 작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값과 가치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품 정리사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의 집을 정리하면 의외의 현장을 발견한다고 그래요. 너무도 인색하게 살았던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인색하게 살았던 분인데 거지같이 노숙자처럼 살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에게 돈이 그냥 꽁꽁 보따리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짐을 정리해 주는 정리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가보면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정리가 안 돼 있는 집들이 있는데 집 안에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버릴 걸 안 버리니까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니까 쓰레기통이 된 거예요. 나는 보물이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쓰레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칫하면 인생의 쓰레기 관리인이 됩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사용할 때만 가치가 발생하잖아요. 그냥 쌓아만 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은 그냥 화폐, 그 종이잖아요. 은행에 있으면 그냥 숫자고. 돈은 쓸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쌓아만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인생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 쓰레기인지 그게 보물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일평생 쓰레기만 쌓고 관리만 하다가 왔느냐? 여러분 쓰지 않고 쌓은 돈은 그냥 쓰레기와 같습니다. 귀하게 써야 보물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누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천년만년 있을 줄로 착각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쫓고 있느냐? 무엇에 그토록 몰두하고 있느냐? 집착하고 있는 게 뭐냐? 무엇 때문에 마음이 그토록 흔들리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느냐? 무엇에 그렇게 노력하고 정열을 속고 있느냐?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란 뭘까요? 하늘이란 공간이기보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거대한 창고와 같은 영적인 지혜와 모든 부요함이 들어있다는 것.
바로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그 안에서 모든 보화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0: 진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우리의 삶은 풍성해진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요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크게 걱정할 일 없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시야는 점점 밝아지고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인가 땅인가,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가 땅을 향하고 있는가,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어떤 곳은 천길 안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길은 천상을 향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보물을 쌓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맞게 기꺼이 사용함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부요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교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치를 아는 은혜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